0: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BN 애청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 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목적으로 열심히 섬기시고 계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경상도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할머니에게 자기 4살 먹은 아들을 늘 맡기고 다니는데 늘 이 할머니 말투를 배워가는 것이 참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루는 직장에 나가 있으면서도 할머니에게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시어머니에게. 근데 아들이 받는 거예요. 4살 먹은 아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물어봤죠. 얘야, 할머니 뭐 하시노?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TV 잔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할머니 좀 바꿔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할머니 지금 깨우면 지랄할 낀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정말 이 아들은 할머니를 좀 잘

못 만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잘 만난다는 게 굉장히 참 필요한데 말이죠. 우리가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면 만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예레미야서 그 29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준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영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만남인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이제 가끔 환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고 보통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성령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지금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 전에 여러 번 만났어요.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 처음 만난 게 아니고 그 전에 몇 번 만났어요. 육적으로 만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나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깊은 데에 이 그물을 던질 때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을 여기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고기를 풍성하게 많이 잡은 은혜를 경험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은혜를 경험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도 배워서 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2절 말씀 보면 그물을 씻는지라. 이 얘기는 뭘까요? 어부가 이제는 더 이상 고기 안 잡는다 이 얘기예요. 오늘 일과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그물을 씻을 때 고기를 많이 잡고 씻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거는 실패의 자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요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공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이 들을까요?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이 주목할까요? 안 하죠.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는데 예수님의 별로 관심을 안 둘 거예요. 별로 아쉬운 게 없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안 기울일 거예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실패의 자리, 아무것도 못 거둔 그 자리에 있었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귀에 와서 쏙쏙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거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터질수록 예수님이 뭐라고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얘기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서 배를 빌려가지고 지금 말씀을 다 전했거든요. 이 갈릴리 여러분들 바다에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좀 오목한 곳에서 그 당시에는 마이크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배를 약간 띄워가지고 이렇게 언덕에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면 다 듣는 거예요. 그렇게 배를 빌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것을 빌려서 쓰시고는 입싹 닦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물론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지만 여러분들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것을 빌렸을 때에는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 것을 배를 빌리고 난 다음에 보상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주나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보상을 해주려고 말씀을 하는데 사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안 맞아요. 자기는 여기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일에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랍비긴 하지만 전직이 뭐였나요? 목수였어요.
목수가 어떻게 고기 잡는 일에 경험이 있고 또 지식이 있겠습니까? 이 몰라도 한참 모르는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 이제 살짝 느끼면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을 보는데요. 지금 이 사도 베드로의 그 생각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나요? 이거는 안 맞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생각과 부딪혀요.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저도 들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하고 다시 읽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오게 되고 베드로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건 아닌데? 이 생각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고기를 잡을 때 밤에 잡아요. 밤에 이 얕은 데로 고기들이 나올 때 그물을 던져서 잡게 돼 있어요. 해가 뜨면은 이 고기들이 전부 깊은 바다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요. 그리고 밤중에 얕은 데로 나오기 때문에 그물을 던져 잡는데 예수님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게 대낮에 낮에 그물을 갖다가 깊은 데 던지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고기를 아예 못 잡는 거예요.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요? 거기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실패의 자리에 있게 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 더 위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어떻다는 거죠.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은 네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네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는 내 생각은 여기지만 주님의 생각은 이렇다 그런다면 내 생각을 버리고 이 생각을 쫓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라면 분명히 이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열매가 있고 이걸 통해서 내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다는 건 이 베드로가 알고 여기에 순종하는 것을 보입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낯이 익을지 모르겠어요. 이 테네시에 있다 보면 이제 좀 가까운 데는 여러분들 가볼 수 있잖아요. 켄터키에 가보면은 이 아브라함 생가가 있죠. 통나무로 지은 집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보면은 이 아브라함 링컨의 성경책이 여기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아주 이 세상 말로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말로 하면 꽝손이에요, 꽝손. 사업에 손댔다 하면 다 실패해요. 그리고 연애도 실패했어요. 연애 열심히 하는데 그만 애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사업은 내가 갈 길이 아닌가 봐. 정치계 입문해가지고 하원의원에 도전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여러 번 실패했어요. 상원의원에 도전했는데 또 여러 번 실패했어요.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 나갔는데도 또 실패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대통령, 16대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미국 분들을 붙잡아놓고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거의 다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아마 답을 들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실패의 자리에서도 그걸 인내로 잘 이겨내서 성공했기 때문에 저들이 존경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미국 국민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하는 이유는 이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자꾸 실패를 개듭하고 실패 자리에 있게 되고 이러니까 그 친구들이 말이죠. 혹시라도 아브라함 링컨이 자살할까 봐 걱정을 많이 했대요. 그냥 갑자기 아브라함 링컨의 주머니를 뒤지기도 하고요. 또 가방을 뒤지기도 했대요. 혹시라도 칼이 있나 싶어가지고 칼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 정도로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실패의 자리에 아브라함 링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을까? 그 해답이 성경책에 있어요. 이
아브라함 링컨의 가장 애송하는 성경 구절이 이 안에 있고 거기서 가장 낡은 부분이고 가장 많이 들여다봤던 부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가장 많이 봤던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럼 그 구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 37편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늘 붙들고 의지했던 이 말씀이에요. 어려움이 부닥칠 때마다, 실패 자리에마다, 남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섰던 것을 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답으로 올 겁니다. 반드시 열매로 은혜로 보상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에도 이런 말씀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려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 한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영국의 의사이기도 했는데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놀라운 발견자입니다. 여러분 수술할 때 아프지 않고 수술받을 수 있는 그 은혜는 이분에게 공을 돌려야 돼요. 이분이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마취제를 발견했어요. 이 마취제를 발견한 심슨 박사에게 한 번에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발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 기자의 내심 기대하는 대답은 뭐였을까요? 마취제이란 대답을 기대하고 질문을 툭 던졌어요. 그런데 심슨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내 인생 최대의 발견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줄 믿으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들이 사슴이 목마르지 않고는 절대 시냇 물 안 찾습니다. 내가 병이 중하다는 걸 깨닫지 않으면 병원이나 의사를 안 찾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만나려고 의인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만나려고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의로운 척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내가 의롭다고 자청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돼요.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죄를 알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인생에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죄를 지었나요? 나 안 지었는데 죄. 근데 여러분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졌으면 그냥 도매값으로 그냥 우리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게 연대성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한 묶음이에요. 아담과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묶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외에는 의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그 영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 뒤에 모든 인류들은 다 그냥 하나님부터 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의인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율법이 있는데 율법은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기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 되었으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형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 조선시대 때 보면은 별하별 직업 가운데 한 가지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곤장을 대신 맞아주는 그런 직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관청이를 이렇게 거기에 있으면서 혹시 나한테 돈 주고 대신 맞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까 기다렸어요. 참 얼마나 못 살고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관청에서 요놈 곤장 열대 이렇게 이제 딱 판결이 나오면은 얼른 가서 나 대신 곤장 맞아줄 사람 그러면 여기 여기 그러면 돈 주고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곤장 열대 늘씬하게 맞고 돈 받고 헤헤거리면 가는 거예요. 감옥에도 대신 들어갈 수 있었대요. 돈 주면은 대신 들어갈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놈은 사형시켜라 그래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돈을 싸들고 나가서 나 대신 죽어줄 사람 그러면 여기 여기 하고 손들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죠?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나 대신 죽어준 거예요. 이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사형 그랬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아담이 인류와 하나 묶여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자점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로 묶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의인이세요.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최고의 성공자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바로 최고의 순종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최고의 순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 생기나요? 다른 사람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내가 빌리온이 있고 그렇다면 그까짓 것 밀리온 빚 그거 갚아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를 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자기 생명으로 치러져 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공부하시잖아요. 배우셨잖아요.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자주며 영접하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그냥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삶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힘든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전에는 죄인지도 모르고 바람피고 그냥 나쁜 짓 많이 하고 다녀도 들키지만 않으면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많은 그런 인생들을 살아왔던 자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다. 용서 안 한 것도 죄고 섬기지 않는 것도 죄고 모든 것이 죄가 되니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내 안에 이 살아있는 영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자꾸 이 육신의 욕망과 부딪히고 사는데 이게 마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고대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어요. 그 당시에는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고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잔인한 방법인데 이 방법을 써요. 바로 이 그 스파르타 왕이 트로이를 함락하고 나서 썼던 방법이에요. 거기 있던 용사들을 갖다가 죽은 병사들과 묶어놓는 거예요. 이마, 눈, 코, 입, 팔, 다리 꽁꽁 묶어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면 썩어서 그 진물이 나오고 냄새나는 거 그냥 그대로 꽁꽁 묶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육신의 욕망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하면서 나를 건져내라.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육신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육신의 욕망은 늘 우리와의 그런 매일매일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못 살아요. 바로 하루 여러분들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루 시작하면요 바로 옛날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지금 이 사람은 누구냐? 깊은데 지금 고기들이 다 잠자고 있는데 지금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배 두 대 그냥 가라앉을 정도로 끌어올리게 만드는. 이분은 누구냐? 물고기에게 명령만 해도 물고기가 그물 속으로 들어오니 이분은 누구냐?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딱 깨닫는 순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죽어요.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옛날 구약 시대에 따라 이럴 때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이걸 베드로가 깨닫는 순간 주여 나를 떠났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나를 스스로 의로운 척하지 마시고 의롭다고 칭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봐주셔야지 의로운 척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의 계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이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킨다고요? 우리가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성화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전적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지키는 동기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고 교만 떨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동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는 동기를 잘 보셔야 돼. 이것이 구원을 내가 이루고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지킨다. 내가 스스로, 이거는 율법주의자여 바리새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뭘만 할 뿐이죠?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할 뿐이에요. 이전에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마태복음, 로마서 7장을 보면 율법을 아주 악독한 남편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7장에 보면. 그냥 아침부터 저녁 잘 때까지 완전 노예처럼 부려먹는 아주 그런 아주 엄격한 그런 남편을 율법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 아내가 어떻게 해야 이 그 억압 속에서 힘든 그 삶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딱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남편이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남자라면 아주 신문이 났겠죠. 쳐다보기도 싫었겠죠. 다 남자가 똑같은 줄 알고. 그런데 아주 신사 같은 남자가 나타났는데 정말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한번 또 속아보지 하고 또 결혼했어요. 그런데 진짜 이분은 나를 사랑해 주네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 남편이 죽었음으로 인해서 이 아내가 해방된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조심해서 읽으셔야 돼요. 죽는 거는 율법이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날 주장할 수 없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살아났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신부가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일단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을 맞추게 돼 있어요. 지금은 잘 안 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연애할 때는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냥 뭐라도 하나 해주려고 그냥 예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소원 뜻이 있다면 그냥 해주려고 했잖아요. 지금은 소원 같은 걸 알아도 그냥 예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여러분들 좀 회개할지어다. 저부터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왜 지키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왜 지키는 줄 아세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말씀도 지키고 저 말씀도 지키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내세우게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지켜나가는 동기가 돼야지. 그거 좀 지켰다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내가 11주를 했는데 저 인간 안 하지? 내가 일주일에 금식을 두 번 하는데 너는 안 하지?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하단 말이야.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동기는 정말 하나님이 가난을 먹게 아들을 우리를 희생하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알면 아버지가 원하는 소원 아는데 내가 왜 안 지키겠어요? 너무 고마워서라도 하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내주신 그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서 섬겼다면 나도 그렇게 낮아서 섬겨보고 예수님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동기가 되어서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 때문에 바로 사도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알고 주님을 모시고 그는 평생에 주님의 제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려면 주님을 따라야 한다.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 이제 이 베드로가 말이죠. 이제는 예수님의 그런 부름에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어떤 사람은 경험하고요. 그걸로 그냥 끝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참다운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이분을 만난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네가 사람을 취하라. 이 취하리라 이 말씀은 다른 마태복음 4장 19절이나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을 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어부로 한다는 것은 뭐죠? 살아있는 고기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지옥 간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다 보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한번 이 두 배 넘치는 고기를 잡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는 이 은혜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을 보았어요. 이분을 따라가게 되면 정말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정말 이 그물이 찢을 만큼 그렇게 얻는 역사를 계속 경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전에 성공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이제는 정말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둬야 될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이거는 전도와 선교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돈을 주셨고 왜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시간을 주셨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주셨고 왜 다른 사람이 없는 재능을 나한테 주셨을까요? 이것을 하나의 그냥 은혜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축복으로만 받아들이고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수단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바로 베드로같이 세상의 가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취하는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별같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면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사제의 은총을 매일같이 입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낮은 자리에 늘 있게 되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의 성공 그건 다 사상누각이에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그거 쫓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상급인 주님을 닮는 그 일, 주님의 그런 소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부흥되고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 많지요? 그런 사람을 주님 앞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서 데리고 오세요. 주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꼭 복음 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오세요. 우리 이 지역에 우리가 이 커뮤니티도 섬기고 이 한인 사회를 섬기면서
그런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해요. 미국과 한국이 다시 선교 강국으로서 일어서기를 원해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깨닫고 거기에 쓰임받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은 BBN 복음대화방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대화방 홈페이지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산에 가서 장사를 하였습니다. 여린 바람에 웃고 있는 들풀에서 흥정을 하고 꽃잎을 눈처럼 날리는 나무에게 값을 매겼습니다. 물소리 들으며 비에 젖은 바위를 샘하다가 산자락 한 구석에서 노닥거리는 나에게 시치미를 떼고 그럴듯이 값을 붙여보았습니다. 남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는 시장바닥이지만 나의 사업은 언제나 적자였습니다. 사랑 때문에. 어떻습니까? 임영규라는 시인의 시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사랑 때문에 매번 적자를 보더라도 세상에서는 적자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인생입니다.

0: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에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준 목사님입니다.
1: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 강의 19번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6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써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펼치고 우리 5장 26절부터 6장 10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을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성령 공동체를 세워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이 희석되면 교회는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 열심을 내다 보니 누가 더 잘하나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이야. 당신도 나같이 의로워지려면 이렇게 해야 해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는 육체의 욕망이 있어요. 육체의 욕망이 있어요.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내가 자랑되어야 하는 이 욕망이 내 안에 있어요. 이 자기 자랑이 지나치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상당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 속에 우리가 무엇을 즐깁니까? 우월감을 즐겨요. 우월감을 즐깁니다. 나보다 낫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네, 우월감을 즐깁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아가 무엇에 사로잡힙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열등감에.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 인간 냄새가 진동하게 되고 교회는 결국 분쟁과 분열 가운데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헛된 영광,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이 헛된 영광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서로 경쟁하게 되고 서로 질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우월감을 즐기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에 빠져 우울해하고 이 우월감과 이 열등감 여기에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잘생겼고 저 사람은 못생겼다. 저 사람은 잘생겼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나? 아, 여러분 못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못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얼굴이 좀 리버럴한 것뿐이지 여러분.

0: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저 사람은 롱다리인데 왜 나는 숏다리인가? 여러분, 아니 다리가 길어야 멋있고 아름다운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리의 길이는요 땅에 닿기만 하면 돼요. 땅에 닿기만 하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망은 나로 하여금 이 비교의식에 빠져 우월감과 열등감을 넘나들며 살게 해요. 그러니까 늘 사람을 의식하는 그 피곤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의 욕망은 우리를 자꾸만 이 비교의식에 우리를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어떻게 권면합니까?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복음, 이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게 우월감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인지 담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기죽지 않아요. 우울해하지 않아요. 열등감을 이기는 능력이죠. 여러분, 복음은 나를 겸손하게 하면서도 담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새로운 자아상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드러나도 그만이고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그만인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바로 나를 자유케 하는 복음의 파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라. 성령을 따라 따르면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만큼 따라갑니다. 죽지 않으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은 죽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노라, 여러분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아홉 가지를 설명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사랑을 낳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는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가 참 많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경우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는 은사만을 생각을 해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령의 이 은사들을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뭡니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로 인해서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수많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막 부어졌어요. 그런데 그만,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고 너는 못 가졌고 이러면서 무엇입니까? 우월감과 열등감의 이 비교의식 가운데 사로잡히고 만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분쟁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사도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사도가 이 갈라디아 서신서를 쓰게 된 목적도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서로 섬김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가장 중요한 축복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령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세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주님의 교회를 건강한 성령 공동체로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너뜨리는 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너뜨리면서 나는 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율법주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공동체를 세워가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네 가지 원리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성령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가, 가는가? 첫째, 서로 죄를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서로 죄를 바로 잡으라. 자, 6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공동체를 죄로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를 위해 죄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이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죄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공동체의 부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이 바로잡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뼈가 위골되었으나 탈골되었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교정을 말합니다. 교정을 의미해요. 여러분, 바로잡으려면 교회가 그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에는 7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바로잡기 위해서는 참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덮고 가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해요. 여러분, 바로 잡으려면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의 범죄에 대해 정죄하지 말고, 형제의 범죄에 대해 심판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건 뭡니까? 절제된 힘이에요. 절제된 힘. 그러니까 말부터 부드러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온유한 마음, 여러분, 온유한 마음은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나 자신을 살펴볼 때 가능한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때 가능한 거예요. 누군가 죄를 범한 이야기를 들으면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나도 똑같이 잘못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런 범죄를 범하지 않았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다르다, 여러분, 내가 뭔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게는요, 선한 것이 없어요. 나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자세를 가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대화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때 온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므로 온유한 마음으로 교정을 하라 이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죄를 바로 잡으라. 그럴 때 공동체는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성령 공동체를 세우려면 둘째,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짐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짐이란 슬픔과 염려, 실패, 경제적 어려움, 실직, 육체적 정신적 질병, 또 자녀와의 이 관계 위기, 부부와의 관계 위기, 이혼, 이러한 고통들, 이러한 아픔들, 이러한 상처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씨름하는, 고통하는 이러한 짐이 있어요. 그 아픔, 그 고통, 그 괴로움들을 서로 나누어 지라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 진다는 건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면, 서로 나누어지게 짐을 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서로 이 짐을 나누어지면 이 그리스도의 법, 이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받으시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한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죄인이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너도 감싸주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고통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그것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싸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제가 닮고 싶은 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닮고 싶은 것은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의 인생을 재기시켰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닮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다 도망갈 거지만, 등을 돌리고 다 도망을 갈 거지만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무엇입니까? 지금은 도망갈 발걸음이지만 그 발을 붙잡고 앞으로 먼 훗날 복음 들고 산을 넘을 그 제자들의 발을 바라보시면서 그 발을 씻기시면서 섬기시고 그리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죠. 누가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데 나는 안 아프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워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겁니까? 왜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까? 서로 도우라고 허락하신 거죠.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속이 중요해요. 소속이 중요해요. 여러분, 2017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여러분, 꼭 순에 소속하십시오. 꼭 순에 소속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보혜사. 옆에 계신 분이에요. 옆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 여러분, 그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세요.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 그 우리를 받쳐주도록 형제 자매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예요. 나를 이곳에 허락하신 것은 내 주변에 홀로 짐을 지고 가기 너무 힘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형제 자매를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그래서 세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공동체에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공동체예요.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어떻게 성령 공동체를 세워가는가? 자기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짐을 지라. 5절 말씀. 자, 5절 말씀 우리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이 5절에서 말하는 짐과 2절에서 말하는 짐은 같은 짐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가 다릅니다. 2절의 짐은 혼자서는 도저히 질 수 없는 짐을 말하고요. 여기 5절의 짐은요, 나 혼자서 질 수 있는 짐을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군인이 행군할 때 자기가 져야 하는 필요한 군장비가 있어요. 내가 질 것은 지라는 거예요. 내가 질 것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사탄이 원하는 게 뭡니까? 상대방 때문에 실족해서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내가 해야 되나? 관두고 말지. 여러분, 그것은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허무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직분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직분 누가 주신 거죠? 여러분, 권준이 준 겁니까? 사람이 준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주었으면 해도 되고, 또 힘들면, 싫으면 안 해도 그만이에요. 직분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 거기에 충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맡은 자에게 내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질 것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것이, 그럴 때 건강한 성령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지난 한 해도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려요. 정말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때로는 참 힘든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직분이기 까닭에,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허락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밤새 가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해나가시는 것을 보면 정말 목사보다 나아요. 목사보다 나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형제 공동체가 오늘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역은요,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긴 것이 아니에요. 사역은 나를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역을 맡긴 거예요. 왜? 그 사역이 없으면, 여러분, 사역이 없으면 신앙이 열매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역이니까, 그 사역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나와서 찬양하고 오늘도 나와서 찬양하고 섬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사역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든 어떤 사역이든 꼭 한 가지 사역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동참하세요. 그래서 자기 짐을 질 때 공동체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넷째, 어떻게 성령 공동체를 세워가는가?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함께 나누라.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더 정확한 표현을 하면 물질적으로 잘 섬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것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잘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해석이에요. 맞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네.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말씀 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생활을 잘 책임져 주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라. 모든 좋은 것. 그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사례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목사는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돈 때문에 사역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사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입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 중에 최고의 좋은 게 뭐겠어요? 최고의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근데 그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조용하면 참 곤란하죠?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말씀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고 말아요. 왜?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바로 듣고 싶습니까?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도 중요해요. 이 사모하는 자세도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정말 그 좋은 영적 보물을 여러분 그 사모하는 자와 함께 그 가운데서 여러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가 할 일 한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의 사모함과 기도가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시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전신갑주, 우리 중보기도, 우리 동역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를 드려요. 제가 어떤 사역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 그 메일을 받고 그리고 목사님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거에 힘입어서 때로는 내가 참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 담대해지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마다 말씀을 전할 때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전신갑주 팀들에게 참 감사하다는 짧은 메일을 보냈어요. 제 마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 해 동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고민이 없습니까? 항상 웃는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은 도대체 고민이 없습니까? 그렇게 가끔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화가 나요. 화가 나요. 왜? 여러분, 제게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아니, 제게는 왜 염려가 없고 왜 고통이 없겠어요? 네. 형제교회를 이끌고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잠 못 자는 날이 없겠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의 이 대가족을 나도 가보지 못한 길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각자의 개성도 다르고 각자의 생각도 다 다른 이 공동체를 섬기고 이끌어 가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가 있고 그리고 격려해 주고 어제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카드를 주시는 분이 계셔서 받아가지고 갔다 오늘 새벽에 카드를 열어봤는데 아주 두 장의 이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말이죠. 목사님 너무나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삶이 변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했습니다. 목사님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너무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격려가 느껴질 때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같이 격려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그 말씀의 타치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 힘들고 어려운 분들 또 그런가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주께서 그 앞길을 좀 인도해 주세요. 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주님의 목자의 심정을 주세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귀한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눔으로써 진정한 교제, 이 코이노니아, 이 성령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온유함으로 죄를 잡아주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자기의 짐을 지고 함께 나눔으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세워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 열정이에요. 이 시애틀에 이곳에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성령 공동체, 이 성령 공동체를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겁니다. 공동체에 대한 기대와 꿈을 결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에 대한 이 기대와 꿈을 결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 공동체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포기는요 배추를 세는 단위예요. 포기는 김장할 때 쓰는 단위 단어예요. 포기할 것을 포기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심으면 언제든지 언젠가는 싹이 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심으면 빠른 수확을 기대하진 못할지라도 뭐예요? 엄청난 수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의 성품이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맛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추수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추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추수할 날은 곧 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표어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옵소서.
1: 영혼의 푸른 초장,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의 비전을 가진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시애틀 형제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은 모든 상업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기독교 선교 방송입니다. 복음사에게 이 BBN을 후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해 믿음으로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작정하셨던 분들은 저희 BBN에서 고지서나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BBN 한국어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께서는 저희 BBN 한국어방송을 후원해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늘 감사하는 BBN 한국어방송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

0: 한국 선교 초기부터 선교사들은 자전을 선교의 중요한 정책으로 삼았다. 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기대 이상의 노력을 해왔다. 그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느끼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였다. 교회 자전운동은 교회와 선교회를 넘어 학교에까지 퍼지게 된다. 이를 시작으로 숭실 등 평양에 있는 학교들에서는 성령운동이 뜨겁게 일어났다.
1: 뭐야? 여학생들이 거리에서 전도래?
2: 네. 지금 저작거리에 여학생들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1: 학교 학생들이면 학교에서 공부나 할 것이지 전도라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린가?
2: 학생들이 은행지 먼지를 받아 그렇게 거리로 나와 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직전이.
2: 그것만이 아닙니다.
1: 그럼 또 뭔가가 더 있나?
2: 숭실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빌어먹을. 조선의 학생들이 작정을 했구만. 작정을 했어.
2: 교회는 교회대로 남자 여자 선교회들이 전도를 한다고 난리인데요. 이젠 학교에까지 이르고 있으니 이거 이만저만한 일이 아닙니다.
1: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책을!
0: 그러나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일본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었다.
3: 복음은 가정구원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의 전도를 그들은 따라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는 그 말에 예수를 믿었고 그 가정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제일 처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자기 가족에게 둡니다.
4: 니보라오 민자, 내래 말이야. 내래 저...
5: 말씀하시라요. 뭔데 이렇게 뜸을 들이십니까?
4: 사실 저 내래 교회당에 다니고 있어.
5: 아니, 그거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교회당에 다니신다면 그저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까?
4: 그저 내래 아버님께는 말씀을 차마 못 드렸는데 당신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내 말을 하는 것이 왜다?
5: 아니요, 오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종손인 사람이 예수를 믿다니요. 아이고, 이 아버님께서 하시면 난리가 나갔구만 기래요.
4: 님자, 내래는 이제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소. 내래 그분을 만났소?
5: 아이고, 이거 점점 더 하시는구만 기래요.
4: 님자, 내래 아버님도 당신도 버릴 수 있어?
5: 예? 아,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내래 당신에게로 시집와서 웃게 살았는데 예수 때문에 날 버릴 수 있단 말씀이십니까?
4: 그러니까니, 님자, 나하고 예수를 믿자고요.
5: 그렇게는 못합니다. 내래 서양 귀신을 믿을 수는 없이요.

0: 아니, 이 밤에 뭘 하고 있습니까? 안 주무시고 말입니다.
1: 님자, 내일 집을 떠나야 할 것 같소.
0: 아니, 그럼 지금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까?
1: 저 부디 날 욕하지 말라우요. 내래 당신하고 백년 해로 하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었구만 기래. 그럼 님자 잘 있으라오.
0: 아니, 영감 어디 갑니까? 가시지 말라우요.
1: 아니, 잡지 말라우요. 내래 당신이 없이 천국에 어떻게 간단 말이오. 차라리 지금 떠나서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0: 갔어.
1: 아, 잠깐만, 잠깐만 기다리시라요. 그럼 내래 오케 하면 되겠소?
0: 예수를 믿으시오? 그럼 나와 같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소?
1: 예수를 믿으란 말씀입니까?
0: 님자, 그분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나와 함께 천국에 갑시다. 님자!
1: 좋습니다. 까짓것,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는 예수를 믿는 거이 나았갓디요. 내래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제 되시오?
0: 님자, 고맙소. 정말 잘 생각했어, 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요. 같이 기도해.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안 사람을 예수 믿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늙은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해주시라요, 하나님.
2: 그렇게 가족을 위한 전도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있었던 일이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은 평양 전체로 그렇게 퍼져나갔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오문희, 이명수,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9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기에는 아직 너무 젊다고 생각하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하지만 젊은 시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성경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당신의 영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젊은 시절에 해내야 될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목표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장에는 어떤 명함들, 어떤 잡지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ITL 카드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면 제 BBN 한국어 방송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셔서 ITL 카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ITL 카드를 사업장에 두신다면 여러분들의 고객들은 주인이 BBN 방송국의 청취자이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유명한 이 글의 주인공은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윌리엄 캐리의 글입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0: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0: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0장에서 13장 말씀입니다.
1: 제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이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질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과 힘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올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드려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어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미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하옵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2: 제11장 나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보라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계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네가 마음으로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네 환란을 잊을 것이라. 내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0: 내가 소망이 있음으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드리리라.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친 일이라.
1: 제12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해서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느니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세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열왕의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쥐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0: 제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처음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괴유를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쫓으려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가만히 낯을 쫓을진대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그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엄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사곡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곤부를 따르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썩을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욥기 10장에서 13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를 자신의 기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기에 가득 차서 죽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하며 혹자는 미혹해하는 자라고 하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평가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죽이려 합니다. 그냥 좋은 것이라고 하거나 사람을 미혹하는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 관하여 광신적이고 귀신 들렸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부터 함께 하죠.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는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데, 계속 보면 나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어 구약에서 보면 여호와,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하신 분이시고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압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상징하기 위해서 빵, 빛, 물, 뭐 이런 일상적인 사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이해를 도우셨는데, 그분께서는 평범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보통의 것을 사용하시고 영적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것을, 그리고 영원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순간적인 것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세의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의 것을, 천국의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땅의 것을, 무제한적인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제한적인 것을, 그리고 무한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계가 있는 것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떡이며 물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은 참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에 부응하신다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당신께서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뿐만인가요? 선한 목자라고도 말씀하셨죠. 또 부활이요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셨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또 그리고 당신께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깨닫는 것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12장에서 참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인 군중들과 참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대화를 쭉 해나가시면서 그 군중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 가운데로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초청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분께서는 모인 군중들과 또 여자들에게 간음죄를 행했던 바리새인들의 죄를 들춰내시는데, 그들도 그 여자와 마찬가지로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달아나게 됐던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달아나게 됐던 그러한 이유들을 쭉 살펴보았다고요. 이런 예도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불을 켜면 말이죠, 그 불이 없을 때, 불빛이 없을 때 들어와 있었던 그 모든 해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바깥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빛은 죄를 들추어내는데, 그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 빛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떠나게 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것은 요한복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최고의 말씀이다 라고 이 매기 목사님은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러한 말씀에 일반적으로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서 빛이다라는 식으로 정의를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성과 공의성에 대해서 절대적이셨습니다. 물리적인 빛조차도 우리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일 뿐 아니라 가장 난해한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누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알겠습니까? 어떤 때 이것은 물결처럼 움직이고 또 어떤 때는 물질의 분자처럼 움직입니다. 놀랄만한 것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인간들은 놀라운 발명과 발명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둘 다 진리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둘 다 진리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빛은 어둠이 없는 상태입니까? 또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입니까? 우리는 한 방은 빛으로 채웠다고 말하고 또 한 방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빛이 없이는 색깔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은 붉은 장미가 붉은 장미답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장미 자체가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붉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이 우리가 붉은 장미를 보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고 어떻게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우리 가운데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너무도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빛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도 모르고 아이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두운 방에 들어설 때 스위치를 켜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태양이 이 물질세계에 비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세계의 빛이 되시는 거죠.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도 빛에 대한 감각은 있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이 비추게 되면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있죠. 그들은 빛이 덜한 곳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그 빛 자체의 빛을 같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태양빛을 반사하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도 그리스도께 모든 빛을 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병원들, 자선사업, 고아들의 가정,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동정, 노동의 권리 등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빛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세계는 단지 달빛 속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빛 되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는데 빛이신 예수님을 자동차의 전조등 있잖아요. 헤드라이트에 비유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동차의 전조등은 어느 곳으로도 인도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그러므로 자동차를 인도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핸들로 조종되는 바퀴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살려고 시도하고 있죠.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적절한 예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동안에 이스라엘은 광야를 갈 때에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불기둥의 기원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횃불 행진으로 이것을 기념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이것을 언급하신 것을 사람들은 왜 아는지 몰랐던 거죠. 여러분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인도하는 어느 곳 또 언제든지 이스라엘 자손은 따라가면 돼. 그 불기둥을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같은 방법으로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3절 14절로 여러분들을 모실게요.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스도 사이에 날카로운 논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요한복음 8장 13절 14절 말씀을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뭐 날카롭게 질문하고 그러지만 그들의 질문은 참된 질문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 사람들은 예수께서 어디로 오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신의 증거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는지를 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그러므로 당신 스스로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하간 이 땅 위의 사람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서 왔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이 수백만 년 전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꽤나 애를 쓰죠.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100년 전의 시대에 조차 가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단지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시는 거죠. 계속되어지는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육체를 따라 아무도 판단받지 아니하신다는 건데 여러분이나 제가 하는 판단은 무엇이든지 어찌 보면 육체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고 육체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은 우리가 단순히 모든 사실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인 것이죠. 여러분 진화론은 그런 면에서 보면 한 예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판단은 매우 단편적인 사실들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상 추측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추측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계시를 받아들여야 하면 합니다. 만일 사람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그는 자연적으로 추측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주 예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심판, 즉 계시를 따라 판단하시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계시입니다. 사람들은 추측을 따라 판단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계시를 따라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견해와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를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제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을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분의 증거가 된다는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증거하십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의 탄생을 비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맺고 있는 것과는 다른 관계에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부활 후에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믿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거죠. 그분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출생 혹은 갱생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의 그분의 위치, 즉 위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여기는 이제 분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참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시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셔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8장 20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연복궤는 성전의 여인들의 뜰에 있었어요. 그곳은 그들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던 그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는가를 알게 되시는데 첫 번째로 그들은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제 그들은 저가 자결하려는가 또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그들은 그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는 이방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는 것과 이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세상의 죄를 위하여 구속의 죽음을 죽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뭐 가르침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아 저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자결을 왜 합니까? 주님께서는 스스로 많은 사람을 위해 속죄 제물로 주시게 될 겁니다. 23절을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지식은 인간 본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건 이해될 수 있지만 만일 그 사람이 IQ가 충분히 높다면 뭐 또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적인 지식은 IQ에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그리스도의 것을 취하시며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귀한 말씀이 되는 거죠.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니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은 임종 때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가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사람은 이 유대인들처럼 너무나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거절해온 사람이라면 그는 그분을 끝까지 영접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2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누가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이 유대인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묻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들이 그분을 알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사실 속에서 묻는 질문입니다. 네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그가 자결하라는가? 네가 누구냐? 이 묻기는 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 관한 당신의 진술을 늘 같다고 대답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분께서는 세상의 구주이신 메시아임을 끝까지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선포된 말씀의 후반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3: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율법이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하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 그 씨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결국 구원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천하 만민의 구세주가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만 보아도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어느 시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율법시대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율법시대라고 해서 율법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혜시대 교회시대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역시 믿음으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근거는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만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저주,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죠.

0: 이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말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 행위 속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쌓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저주예요. 신명기 27장 26절에 보시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죠? 이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을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열 번을 잘하다가도 한 번 율법 어기면 그 율법 어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 조문은 사람을 죽이는 거라 그랬어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켜야지 사는데 그걸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량하고 아무리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온전하지가 않은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받으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같이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 자체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저주받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들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속량.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지불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그분이 당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이미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나와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 될 때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히 착한 행실을 많이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시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뭐 율법에 얽매여 살고 율법에 저주 아래 살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율법이죠. 율법은 사람 죽이는 법이라니까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으로.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았으면 그는 우리의 공을 좀 내세울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착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은 어떤 질문이 생기는가 하면 그럼 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율법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범법함으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주셨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죄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율법이 없어도 사람에게는 율법 이전에 양심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내 양심이 그걸 말해주기 때문에. 그러나 이 양심은 글로 된 율법보다는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글로서 이런 것은 죄다.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그거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로마서 3장 20절에 있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또 로마서 7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니까 아 이런 것은 죄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 율법이 언제까지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때까지 필요한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약속하신 자손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까지 필요한 것이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필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또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즉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율법을 초등교사에 비교를 하고 있죠. 이 초등교사는 초등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잣집 그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어린 자식을 노예에게 맡겨요. 그래서 네가 내 아들을 책임지고 잘 모시고 학교까지 바래다주고 또 모셔오고 또 잘못된 길로 가려고 그러면 네가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또 잘못하면 네가 조금 책망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여기 지금 초등교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자녀를 학교까지 데리고 다니는 종. 이 개념이 여기서 말하는 이 초등교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주고 그리고 무엇이 죄인 줄 알게 해주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딱 오시면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의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제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살 필요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죠.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필요했던 게 율법이에요. 그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 더 이상 율법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말씀을 25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가 주인의 아들이 어렸을 때는 그 노예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받아주고 이렇게 오는 그 노예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집 아이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어요. 이제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노예의 표가 있어지나요? 없어지나요? 없잖아요. 자기 혼자 다 하면 되는데 선생님 만나러 있으면 자기 혼자 가면 되는 거고 뭐가 잘못이고 어떤 길로 가면 안 되는지 자기가 잘 알아요. 그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거울과 같다고도 할 수 있어요. 거울을 우리가 보면 우리의 허물이 뭔가 뭐가 묻었는가 우리가 딱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거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얼굴이 깨끗해집니까? 안 깨끗해집니까? 안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그 보여주는 그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절대로 사람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한때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몸부림치다가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비참한 사람인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드디어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받고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정말 자유함 가운데 기쁜 믿음 생활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율법은 자기를 구원해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있고 마음의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의롭다함 받을 필요가 있는 분 계시면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다른 종교를 제가 모독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다른 종교를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 못 받아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구원 못 받아요. 노력은 가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통해서 나오는 자만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시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일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구원받을 수 있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저희 BBN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있음을 느낄 때마다 방송 사역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변함없는 성경의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느껴지도록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신앙의 행위나 덕목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절대 조건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셔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이 모든 것이 다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타락하기 이전에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십자 지키는 이미 자기 살을 주고 피를 주는 유월절 만찬을 말씀하시고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다 이루시고 그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비로소 나는 이혼당에 마땅한 이미 수백 번 수천 번 이혼 정서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장녀였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혼증서와 천국 후반부 말씀입니다.
2: 천국에 스스로 고자 됐다는 것이 이건 은사를 말해요. 고린도전서 7장 한번 펼쳐봅시다. 이혼, 결혼, 뭐 독신 그 전부 다 나오는데 간단히 예, 말씀을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이제 계시를 통해 알게 되었죠. 알게 되어서 이혼, 결혼, 뭐 독신 다 말씀합니다. 1절부터 보죠. 너희가 선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고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오히려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여자는 13세, 남자는 20세 되면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몇 세예요? 지금 33세잖아요. 결혼 안 했어요. 이상한 남자예요? 정상적인 남자예요? 이상한, 결혼도 안 한 남자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그럼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했을까요? 창세기 1장에 말씀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을 번성하라. 이 말씀은 오늘도 문자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낳습니다 해가지고 열몇 명씩 낳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은혜로 낳게 된다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낳는 건 아니에요. 생육을 번성하라는 말도 바울 사도는 넘어섰습니다. 유대인은 생육을 번성하는 것이 마땅해요.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조차도 뭐 해버려요? 넘어서 버렸어요. 바울이. 왜요? 누가 임해서? 성령 임해서. 그래서 성령 임하면 성령 반드시

야, 노총각, 노처녀 지금 마음이 팍 놓인다, 지금. 근데 엄마, 아빠는 걱정이다. 저거 언제 시집 보내야 내가 끊어붙여주고 내가 편히 쉴 텐데. 그런 걱정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런 문제 세세하게 고린도전서 7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3절.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결혼했다면 몸을 주장하지 말라, 분봉하지 말라. 5절에 서로 분봉하지 말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며. 우리 동기 모였을 때 자기는 왜 결혼했냐. 나는 정욕이 불불리 뜨려서 나 절제를 못하게 결혼했다는 사람 있어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리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라. 나와 같다는 건 말은 뭐예요? 독신을 지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게 종말의 영이 임한 자의 모습이에요. 너무 놀라요. 모사님, 그러면 교회가 어찌 됩니까? 사람이 없어질 건데. 없어지면 뭐 문제 됩니까? 그럼 대한민국이 없어질 건데 그게 뭐 문제 돼요? 여러분, 종말의 영이 임했다는 건 세상이 끝났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두 사람만 고개 끄덕거립니다, 지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나,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뭐요?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들아. 그러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죄는 아니다, 이래요.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처녀가 결혼하고 싶으면 시키도 된다. 죄는 아니다. 그런데 결혼 안 시키는 게 더 잘하는 것이다. 결혼 안 시키기 더 잘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해석이 또 나눠져요. 바울은 임박한 종말로 논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곧 재림할 거니까 결혼 안 시켜도 된다 이런 말 했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고 이렇게 했을까요? 8절 조금 읽어봅시다. 그냥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졌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것 때문에 고생한 사람 있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게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그 어떤 형제에게 아내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래도 나는 당신이 좋아요 하면 버리지는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 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게 싫어요. 그런데 당신 같이 살고 싶어 하면 뭐예요? 버리지는 말아라. 자, 14절.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혼도 허락해버려요. 나 당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싫어. 같이 못 살게 사면 뭐예요? 헤어지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매나 형제나 자매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어떻게 헤어지라? 화평 가운데. 화평 가운데. 이 원수야 이 마귀야 하지 말고 조용하게 당신 뭐 좋은 대로 하세요. 그렇게 이혼해도 된다. 아내 된 자야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대로 은사대로 하라 말이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무할례자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할례받지 말라. 할례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르면. 이 하나님의 계명이 뭐겠어요? 또 율법 지키는 말 아니잖아요. 이미 율법을 넘어버렸는데 예수 믿으라 이 말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일 각주 한번 보세요. 또는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 저는 이 고린도전서 옛날 말씀드릴 때 이미 말씀드렸는데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종은 이 당시 종은 노예예요. 여러분 이번 구역 공부도 그런 내용 나오겠죠. 이 당시 종은 노예거든요. 그럼 노예인데 노예로 있어도 괜찮다. 이건 도대체 이 바울은 그러면 그 기득권 하에 있는 그 신음하는 자들 그 상태로 있어도 된단 말인가? 놀랍게도 바울은 노예제도 무너뜨리라 안 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간 곳에 노예제도가 무너진 거예요. 그게 복음의 위력과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종으로 있을 때 그냥 있어도 된다는 거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고 그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라. 그러니까 처녀와 과부에 대해서 쭉 말씀이 나옵니다. 처녀가 시집 가려면 가도 된다. 뭐 죄는 아니다. 안 가니 더 낫지 않느냐. 과부 영 막 절제가 안 되거든 막 재혼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35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

0: 뭐요? 올무를 노래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여 흐트러지 못이 뭐요?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이혼할까요? 결혼할까요? 독신으로 살까요? 아까 예수님의 목적이 뭐로 연결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죠. 바울이 지금 뭐와 연결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 문제, 결혼 문제, 독신 문제, 자녀 문제 이야기를 할 때 성도가 모였다면 거기서 뭐로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혼했더라도 부부가 우리 교회 다니다 이혼할 수 있잖아요. 이혼했더라도 같이 교회 나와보세요. 그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쭉 제도를 바울 사도가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29절입니다. 29절에서 3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무슨 때가 단축하여졌어요? 구원의 때. 구원의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어제보다 오늘 하루 빨라졌잖아요.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왜 울었습니까? 뭐 때문에 울었습니까? 세상 짓뜻대로 안 됐다고 그러죠. 그게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들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뭐 때문에 기뻤습니까? 세상에 뭐 조그만 거 수입 주어졌다고 기뻤어요? 그런 것들로 기뻐하지 말란 말이에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지나가는 이게 누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종말의 끝을 안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씀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혼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종말의 영이 한 거예요. 그렇다고 대충 살아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더욱 규모 있게, 더욱 화평 가운데,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 무엇을 하든지 사실 나를 위해서 하는 예수님이나 바울사도 같은 경우는 전부 예수님과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로 바꿔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이혼을 하든지 재혼을 하든지 독신을 살든지 누구 기쁘게 하려고요? 날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세상 사랑하는 것이요 나 사랑하는 이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해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십시오. 몇 구절 더 찾아야 되니까.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이런 간음한 여인들아 다른 데는 사람들아 되어 있어요. 간음한 여인들아 남자만 여자만 뭐 간음해요? 남자는 안 그래요? 세상 사랑 안 합니까? 간음한 사람들아 왜 여인을 하냐면 교회는 그릇이 신부기 때문에 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한 여자들아 간음한 교회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는가 뭐요? 원수되는 것이라. 여러분 간음이 뭐예요? 예수님 사랑 안 하고 세상 사랑하는 게 간음이에요. 예수님보다 돈 사랑하는 게 간음이에요. 예수님보다 자기 육체의 쾌락을 사랑하는 게 그게 간음이에요. 예수님보다 교회 사랑하는 것도 간음이에요. 교회가 우리가 말한 글쎄 몸된 교회 그거 말고 진짜 가짜 교회 그거 사랑하는 거 간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간음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야 돼요? 이혼 증서 줘야 돼요. 이혼 증서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예요. 그럼 음행을 했다면 뭐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이혼 증서 줬다는 것은 굉장히 과분한 대접이에요. 이혼 증서 줘서 쫓아보내는 거. 예? 우리가 세상과 간음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혼정서야 너 가 너 나와 상관없어 끊어져 나가 이혼정서를 주는 것도 돌에 안 맞아 죽는 거니까 뭐예요? 정말로 과분한 은혜예요. 이혼정서 줘서 쫓겨나가도. 그런데 이혼정서를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이사야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 그 창문 한두 개만 열어주십시오. 그 이쪽 쪽에 환기가 되도록. 이사야 50장. 오늘 오후 예배 없으니까 시간 좀 길게 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조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의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혼증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혼증서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어느 체적에 너희를 팔아버리냐 빚으로 내가 너희를 팔았고 이혼증서 줬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고 이혼증서 내가 너희를 줬느냐 어느 체적에 내가 팔았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스스로 팔려갔다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팔려갔다는 너희는 스스로 간음하고 너희는 스스로 음행하고 나를 떠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간음하는지 나중에 에스겔서 한번 더 찾아보시면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해요?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망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혼증서 줘서 망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떠나간 거예요. 신랑 싫다고 스스로 떠나간 거예요. 스스로 바람피고 도망간 거예요. 스스로 죄, 이게 죄예요, 죄. 나 하나님 간섭 싫어요. 남편 싫다고 바람피러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54장. 이사야 54장. 4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럼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젊었을 때의 수치는 애굽의 종살이하던가요. 과부 때의 수치는요. 하나님을 버려두고 간음하여 아수르를 사랑하고 바벨론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바벨론 포로 잡혀 그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어려서 결혼을 했어요. 어려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려서 13살 되면 시집 갈 수 있으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보니까 어때요? 뭐가 발견되었어요? 수치스러운 것이 발견돼서 어떻게 이혼증서를 줘서 친정에 가라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으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문화와 좀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도 시집 가서 쫓겨나면 어떻게 해요? 친정에서 그 집에 가서 귀신대라고 다시 쫓아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쫓겨난 이 어릴 때 결혼했다 쫓겨난 이 여자가 근심하며 있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어릴 때 아내 됐다가 버림받은 이 근심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혼증서 써준 게 아니라 잠시 쫓겨났는데 어떻게 쫓겨났어요? 이혼증서 줘서 쫓겨났어요? 스스로 쫓겨났어요? 스스로 쫓겨났는데 돌이켜주세요.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려서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에스겔 23장 보십시오. 에스겔 23장. 제가 이거 이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게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이래 스킵해서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짚어가는 거예요. 이혼증서가 뭔지. 23장. 에스겔 23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이거 정말 성적인 표현들이 막 나타나죠.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에 뭐 했다고요? 행음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우상숭배했다 이 말입니다. 어렸을 때 행음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유방이 만져지고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출애굽 하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만나만 먹으니까 애굽살이 할 때 좋았다고. 그때 만나로 질리니까 애굽살이 할 때 고기 까마 같아서 먹었다고. 그때 마늘과 부추를 먹었다고. 그 애굽이 좋다니까요. 빠져나왔는데 지금 광야를 가야 되는데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썩지 않을 양식을 먹기 위해서 만나가 내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애굽이 좋다는 것은 애굽에 있을 때 너희 음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 음행당한 처녀 때 이미 유린당한 정결한 처녀를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음행당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음행한 그 버림받은 계집 아이를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내셔서 하나님의 신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내산 앞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은 결혼 체결이에요. 나는 너가 남편 될게. 너희는 내 아내 돼. 나는 너희 하나님 될게. 너희는 내 백성 돼. 예, 우리가 그럴게요.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 가지 제왕을 봤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봤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결혼을 한 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애굽에서 음행한 여인을 받았다니까요. 이미 천상 아니에요. 그런 버려진 계집아이 같은 자를 어린 양의 피로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4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미암은 오홀라는 사마리아,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그래서요,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이미 사마리아는 아스로와 음행을 해요. 아스로 음행을 해요. 8절 보십시오. 아, 7절부터 보죠.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서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기를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을 마지 않았다. 애굽에서 음행하던 그 버릇들이 하나님과 결혼해서 약속의 땅에 심어놓았는데도 그 버릇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과 연애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 때문에 압수를 의지하는 게, 강대국을 의지하는 게, 세상을 의지하는, 돈을 의지하는, 이게 음행하는 겁니다. 그가 연애하는 사람, 압수를 삶에 넘겨버렸죠. 스스로 팔려간 거예요.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의 이야기거리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 북이스라엘 이렇게 망했는데 남유다 오홀리바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해졌느니라. 그가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쭉 나와요. 아수르 사람들처럼 나중에 바벨론 사람과 연애해요. 17절.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며 그가 더럽힘을 입으니 그들이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하는 모습은 장녀와도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들은 나라가 망해요. 북아수로, 북은 아수로에 남 유다는 바벨론 망했습니다. 스스로 팔려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안 주었어요? 이혼정서를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혼정서를 주시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랑합니다. 돈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혼정서를 주시지 않았었어요. 이혼정서를 주셨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혼정서를 안 주세요. 호세아 2장입니다. 호세아 2장. 이 호세아도 이미 말씀 다 드린 내용입니다. 혹시 처음 오시거나 하는 분은 옛날에 그 우리 홈페이지에 설교 온 것들 다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간단간단히 보고 나가옵니다. 2장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려가서 말로 유라고. 호세아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선지자예요. 고멜은요, 이스라엘 대표하는 창녀예요. 창녀, 음란한 여인 데려와서 결혼해서 이스라엘 흩어버리라. 로암이라 하라, 로로함하라 해라.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내 백성 아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로자를 빼고, 로는 부정적도이기 때문에 빼버려야 돼. 긍휼을 잊겠다. 내 자녀가 됐다. 이사야 또 이렇게 말해요. 헵시바와 빌라라 해라. 내 기쁨이 그에 있다. 내가 그와 결혼했다. 그 모든 내용들이 호세에 담고 있어요. 2장 14절. 그놈을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어린 양의 피로 그 더럽혀진 그 젊을 때의 그 처녀를 그렇게 다시 응대해 주겠다는 거예요.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에 들어와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바알 아세라 숭배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게 상하보면 다 나오죠. 끊임없이 바알을 내 남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바알을 내 남편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날에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바알은 풍요와 다산이에요. 세상 사랑함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아픔이고요. 고통이고요. 잘려나옴이에요. 이게 거룩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세상 사랑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18절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면 다른 우주 만물도 다 질서가 회복된다는 말이죠.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을 없이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금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보십시오. 이혼 정서를 받아 마땅한 이들에게 이혼 정서 끝까지 주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팔려 바벨론의 아수로로 멸망한 그들을 다시 구속하여 내시는 것이 내가 어릴 때 네와 언약했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와 언약했기 때문에 비록 네가 나의 아내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바람을 피웠을지라도 내가 네 언약이 아닌 내 언약을 기억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그 어릴 때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여 네가 장례일지라도 나는 너를 다시 나의 거룩하고 깨끗한 점도 없는 신부로 맞이하겠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5장에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리스도요. 신부는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 자기 피를 값주고 흘리신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위해서 남자, 여자 결혼을 해라 그랬어요. 우리의 결혼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혼을 통하여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배우는 것이 결혼이란 말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부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는 이혼당해도 마땅합니다. 애굽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처녀 때에 처녀성을 다 잃었습니다. 우상숭배했습니다. 음행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었지만 그거 다 어겼어요. 그래서 아수로와 연애했고 바빌론과 연애했습니다. 강대국 연애했습니다. 세상 사랑했습니다. 바알 숭배했습니다. 돈 사랑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다 빠져들어갔습니다. 전부 다 우리는 이혼당해 마땅합니다. 이혼정서만 받아도 어딥니까? 안 죽이고 곱게 내보내는 건데요. 그런데요. 이혼정서를 끝까지 주지 않으셨어요. 자기 언약에 신실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지 드러내시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이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드러내기 위해서 이혼정서를 자기 백성에게 끝까지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버림받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시대에 대신 저주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쫓겨나서 우리는 그냥 저주받아 살아야 될 그 삶에서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한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껍데기는 심판이지만 그 안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용서요, 사랑이요, 긍휼입니다.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긍휼이에요. 놀랍게도 그 예수의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 깨끗하대요. 처녀래요. 신부래요. 점도 흠도 없는 정결한 신부래요. 저는 이 놀라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날마다 바람 피는 자들이잖아요. 날마다 세상하는 사람이. 그런데 우리를요 점도 없도 티도 없게 하는 그 거룩한 신부가 그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게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혔어요. 이 세마포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옳은 행실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바람 피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가늠한 것밖에 없는데 세상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 그 의의 옷 이거 수동태요?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이 옳은 행실로 봐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그래서 예수의 피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깨끗한 신부, 점도 티도 없는 정결한 신부, 그 신부를 만들기 위하여 에베소 5장에 보면요, 우리를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이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당이 필요한 거. 그래서 결혼도 필요하고 때로는 뭐 이혼도 필요한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어떤지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이 임했다면 정말 나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창녀 중에 창녀입니다. 그런 자인데 예수님이 자기 피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혀주시듯이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점도 없는 신부로, 과거를 깨끗하게 다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안 하신대요. 기억조차 안 한대요. 나의 신부여,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너는 나의 정결한 신부로다. 너는 나의 정결한 처녀로다. 예수 우리 십자가의 피가 이렇게 완벽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들어온 창녀입니다. 언제 한 번이라도 세상 사랑하지 아니한 적이 없고 결국 세상 사랑해서 나를 사랑한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바람난 여인, 이런 더러운 여인을 돌에 쳐 죽여도 마땅한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용서와 한량없는 자비를 주시고 그 십자가 피 아래 있을 때에 완벽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점도 없도 티도 없는 신부로 만들어내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항복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002년 영국의 BBC 방송이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 내용은 영국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은 바로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학생 시절 생활기록부는 엉망이었습니다.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아. 뿐만 아니라 성적도 초라했습니다. 지리 점수는 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였고 삼수 끝에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어디서 이러한 힘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칠은 전쟁터에서나 국회에서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이 그를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한대의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는 희망이 없는 소년을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래도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0: 고민건 목사님께서는 현재 울산 소리침례교회를 동사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 모든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소리가 되기를 원하는 울산 소리침례교회로 주님의 뜻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시간 고민건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 듣겠습니다.
1: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또 함께 나누며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 엄마와 한 자녀가 어떤 약속을 했고 엄마가 이제 순종로에 그런 순종 일기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약속을 했죠. 근데 당일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녀가 당일날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대략 난감해졌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지 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질문을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없으셨다고 합니다. 아, 지금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보다 더 대략 난감해진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엄마도 침묵했습니다.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안 하겠다는 자녀가 할게요 하고 그렇게 다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생각하는 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면 그때 안 했으면 바로 화를 내거나 그 자녀의 모습을 보고 다그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일이 잘 해결되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순종보다 질문이 먼저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전에 했었던 그 액션을 취하거나 그냥 뭐 반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쭉 지내왔었던 대로 익숙한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질문을 하기 시작하자는 거죠. 먼저 질문을 하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먼저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1초, 2초,

어떤 액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극단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게 됩니다. 정신줄을 간혹 놓게 되는 상황에서도 잠깐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울리지 않을지라도 잠깐 멈췄다가 무엇인가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 중에 무엇이 선인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함께 좀 나눕니다. 1980년대고요. 미국 TV 설교가로 유명했었던 목사님이 어느 날 간통죄, 사기죄, 공금, 횡령죄로 교도소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또 존 비비어 목사님도 아, 저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도소에 갔었던 그 목사님이 존 비비어 목사님한테 편지를 했었대요. 저를 위해서 잠깐 면회를 좀 와주십시오 하고 면회 요청을 했다는 거죠. 모르는 분이 감옥에 가서 그렇게 면회 요청을 한 게 조금 낯설었지만 그래도 또 궁금하기도 했었고 너무 유명한 분이셨기 때문에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면회를 갔다고 하는 거죠. 두 분이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면서 그분은 감옥에서 깨달았었던 깨달음을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정말 하고 싶었었던 질문. 정말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어쩌다가 그 열정을 잃어버린 건지 언제 그게 좀 식어졌는지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나요? 어느 시점에서였죠? 언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한 존 비비어 목사님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범죄 가운데, 이런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언젠가 잃어버리는 어떠한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궁금함이 있어서 언제부터 그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서 그 징조를 알고 싶었죠. 근데 그 감옥에 계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비비어 목사님 또 너무 놀랬죠. 그래서 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간통죄를 범했습니다. 사기죄도 저질렀고요. 그래서 감옥에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일을 겪는 동안, 간음을 하는 동안, 그리고 공금 횡령, 사기를 치는 그 순간순간순간에 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도 없었고, 사랑이 식은 적도 없었습니다. 가능할까요? 늘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두려운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운 적이 없었대요. 예수님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두려워한 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두려운 그런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많은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죄를 지은 까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는 무엇이냐면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대상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0: 누가 더 무서우십니까? 사람이 무서우십니까? 하나님이 무서우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있다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펴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타협을 하게 되면 더 큰 죄를 타협할 수밖에 없고요. 더 큰 죄를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닥 관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내가 뭐 누구 뭐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덜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한 것에 대한 결과, 그거는 죄를 짓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교도소에 계신 그 목사님이 원하셨었던 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타협이며 변명이며 핑계로 이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먼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라는 이 말씀을 같이 좀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올무는 덫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덫, 그것을 올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올무라는 것을 제가 좀 알아봤더니 저렇게 산에 그런 동물들이 다니는 그 길목에 아니면 그 안쪽에 저렇게 밧줄이나 노끈이나 철사 등으로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이제 그 짐승이 발을 넣든지 아니면 그냥 저렇게 상체가 다 들어가 버리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영상을 인터넷 이렇게 확인하면서는 코끼리 코가 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보게 됐습니다. 줄을 고리 모양으로 꼬아서 당겨지면 옥죄도록 만드는 장치, 이것이 올무입니다. 이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동이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제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올무에 걸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유롭게 있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내 활동이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통제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에 제가 이 올무에 걸린 그런 코끼리를 보기도 하고 어떤 멧돼지를 보기도 했습니다. 아, 사람을 두려워하면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그냥 시각적으로 보게 되니까 훨씬 더 말씀이 더 다가왔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릴까 했지만 영상이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더 잔인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 더 알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어떤 사람이 기뻐하는 것, 사람의 원함, 또 사람이 또 나를 어떻게 할까 하여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타협을 하게 되고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올무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잠들어버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옳은 일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지만 내 삶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철저하게 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라는 그런 또 대조적인 그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대요. 그래서 이 안전하다라는 말을 찾아봤습니다. 높다, 미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올무에 빠져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미치지 못할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곳으로 들림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대조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 있나 살펴봤더니 하박국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너무너무 필요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꼭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데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없을지라도 정말 필요한 것들이 내 삶 가운데 그게 다 없을지라도 18절 말씀에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19절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정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간절하게 요구했었던 그게 없을지라도 반응이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이게 없어서 나는 너무 허전해요. 나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그것이 없을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만 계시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없는 걸 쳐다보게 됩니다. 부족한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자꾸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연민을 구하게 되죠. 나 이거 없어요. 나 이거 부족해요. 이게 안 돼요. 자꾸 그런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정말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게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이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게 있지만 또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똑같이가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내가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있는 걸 내가 지금 막 내 없는 것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겁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중성이 가파른 산 위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구 치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안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저 위에 다닐 수 있는 그곳에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대요. 이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버리셨어요. 저 높은 곳 안전한 곳 그곳에 살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에녹을 그냥 들어버리셔서 안전한 곳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었는지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 에녹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과 에녹이 한 마음이었어요. 같이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가면 에녹도 빨리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천천히 가면 에녹도 천천히 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일정이 아니라 내 스케줄이나 내 시간표가 아니라 지금의 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렇게 에녹이 갈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벌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들의 죄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열 가지 재앙이 끝나고 이제는 200만 명에서 400만 명이 쭈루루 나왔을 때 그 광야를 가는 그 길 가운데 길을 막고 대적한 일, 아말렉이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에서 400만 명이 막 움직일 때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어린아이들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뒤로 처지게 됐어요. 그때 아말렉이 그 뒤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나이 드신 분들, 연약한 자들을 그 지금 아말렉이 뒤에 와가지고 쳐버린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아말렉을 벌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일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전멸, 그냥 모두 멸하여라 이 얘기인데 그 앞에 모두라는 한 말씀을 또 더하셨어요. 전멸인데도 그 앞에 모두 전멸시켜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향한 그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리신 명령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아말렉이라는 민족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모두 전멸시켜라. 두 번째, 사정을 보아주지 말아라. 세 번째,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구약의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참 많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다 죽여야 돼요? 왜 이렇게 인정사정 없으신 거죠?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근데 그렇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앞부분에 아말렉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헤렘,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건 거룩한 전쟁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할 거니까 너는 나가서 싸우고 싹 다 전멸시켜. 이게 헤렘입니다. 전 거룩한 전쟁. 철저한 파괴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철저한 몰수입니다. 의도적인 파문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더 이상 여기서는 봐줄 것 없어. 그냥 다 죽여. 이게 하나님의 명령 헤렘입니다. 이런 싸움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여리고성의 그 중에 하나죠.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싸움이었습니다. 헤렘 다 죽여. 그리고 그 전리품은 내 거야. 하나님이 전리품 손대지 마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 싸움은 내 싸움이고 이 싸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내가 가져갈 거니까 너희는 건들지 마. 이 싸움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런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란 얘기입니다. 악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미워하는지 보란 얘기입니다. 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 내 사랑하는 자들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사울에게 명하신 겁니다. 여리고성들 전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죠. 다 물리쳤습니다. 다 죽이고 전리품 손대지 마 하고 말씀하셨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조금 취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헤렘, 하나님의 전쟁에 손을 댄 자, 그래서 그 민족이 지게 만드는 일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7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울은 하일라에서부터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수르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했습니다. 이게 사울이었어요. 전쟁은 전쟁이지만 전쟁이 아닌 전쟁을 치렀었던 사울. 첫 번째, 아말렉 왕을 사로잡습니다. 죽이라고 했지만, 모두 전멸이라고 했지만 아말렉 왕은 사로잡았죠. 두 번째, 가장 좋은 것들은 아깝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내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깝게 여겨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아깝게 여깁니다. 셋째,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결론이 그렇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장 18절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사울이죠,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가서 전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진멸대까지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건 악한 일을 행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았습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았다. 이 말씀을 보니까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았다는 건 전리품을 향해 돌진했다는 얘기입니다. 욕심이 가득 차서 전리품에 욕심을 냈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고 전리품에 욕심을 내고 전리품에 그렇게 전진을 해서 그렇게 거기에 신경을 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왜 악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15장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대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그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거 가져왔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의 공통적인 반응들을 제가 조금 그냥 정리해봤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의 공통적인 반응들. 첫 번째,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나 잘 믿어. 나 지금 잘 믿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 나 순종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공통적입니다. 나 잘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는 내가 아니라 나는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한 거예요 하고 내 탓이 아니라 타인에게 잘못을 넘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러지만 않으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환경이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잘못 아니라고요 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변명이죠. 변명하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욕심이었어요. 그 전리품에 대한 건 그건 욕심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변명과 남탓과 자기 합리화 시키는 건 회개 타이밍을 놓치게 돼요. 지금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에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야, 남들도 다 그랬을 건데,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건데, 이번엔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잘하자. 누구나 그랬을 거야 하고 생각하는 거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냥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회복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럼 회복해야 되는데 다시 올라서야 되는데 계속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에 어떤 큰 능력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22절 사무엘이 나무랍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걸까요? 제가 바로 여기 그럴듯한 종교 행위라고 썼습니다. 무엇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럴듯한 종교 행위로 그렇게 드려지는 것, 그렇게 드려지면서 나는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번제 드렸고 화목제 드렸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하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난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건 대단한 어떤 순양의 기름을 어마어마하게 드리는 것보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23절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대요. 거역하는 거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건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 부리는 거 우상 숭배와 같은 죄입니다. 거역하는 건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 부리는 건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삶, 자꾸 거절하고 거부하고 거역하는 것,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는 겁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왕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불순종과 변명, 회개하지 않음에 대한 결과는 자격 박탈입니다. 아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혼란함, 겸손치 않음, 착각에 빠져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격 박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불순종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울이 외도를 했습니까? 사울이 어떤 대단한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보여주시는 것, 그건 자격 박탈, 그곳으로부터 퇴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혼란함, 교만함, 착각에 빠져있는 삶,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무에 빠진 자는 행동이 조정되죠. 통제당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반대의 사람들을 좀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5절 한편 이집트 왕은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산파는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이 얘기합니다.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래서 지금 이집트 왕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염려하여 걱정하여 이제 아기들을 죽이는, 더 남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입니다. 17절 그러나 산파들은, 이집트 왕이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은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요 이집트 왕일지라도 지금 당장 내 생명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18절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일을 하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산파들. 그들은 이집트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사울이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대조되는 말씀이죠. 노예 생활 400년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그 신을 섬기며 그곳 가운데 전혀 자유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이 산파들에게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호와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없는 것, 내가 아쉬운 것, 안 되는 걸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노예 시간에 400여 년 동안 쭉 이어온 그때에 여전히 그들에게는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1: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0: 아멘.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결과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매우 강해졌어요. 그냥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순종했더니 한 백성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봤대요. 보셨대요. 하나님 보셨다 그러는 겁니다. 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나타납니다. 드러나죠. 눈치를 보게 됩니다. 머뭇머뭇거리게 됩니다. 위축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조종당하고 통제당합니다. 그러한 삶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대요. 노예 생활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케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정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까? 자녀들에게 복이 부어주시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두려워한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하나하나를 보고 계시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자녀들에게 번창의 복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을 향해서 이 산파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자녀들로 하여금 번창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산파가 많은 돈을 줬습니까? 산파가 대단한 뭐 어떤 것을 물려줬습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상까지 해주시는 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우리 하나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그때는 안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두려워하는 대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마음 주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높은 데를 거침없이 다닐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산파의 삶 가운데 일어났었던 집안을 번성케 하는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이 흘러가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는 그 키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 지금까지 고민감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해드리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앙상담을 원하시면 울산소리침례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면서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3: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눈물이 아닐까요? 자식은 부모의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야말로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말세의 징조에 관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여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부모를 거역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받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부모가 흘리는 그 기도의 눈물이 당신과 세상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롭 이야기 두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과거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힘겨워하는 것 아마 누구에게든지 있을 수 있는 경험일 겁니다. 20살 된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 역시 과거 잘못 내린 결정의 결과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소용이 없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3: 예, 좋은 목사입니다.
4: 목사님, 저 로비인데요. 오늘 아침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3: 아, 무슨 일인가요, 로?
4: 오늘 아침에 교회 갈 준비를 하려고 옷장을 열었더니 제 옷이 모두 다 칼로 난도질되어 있었어요. 와이셔츠와 정장바지까지 전부 다요.
3: 저런 세상에.
4: 칼은 그 옷장 바닥 아래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3: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건가요?
4: 제 아내요. 그런데 제가 아내에게 화를 내도 아내는 듣는 척도 안 해요. 그냥 미소를 지으며 이상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걸어가 버렸어요.
3: 제 아내와 제가 그리로 갈 테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십시다. 부인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로. 부인이 그러시던데 형제가 많은 여자들과 만나면서 부인에게 불성실했다고 하던데요.
4: 뭐라고요? 목사님, 전 목사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이곳으로 부른 겁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제 아내 말을 믿으실 수가 있죠? 아마 제가 게일에게 불성실했다는 건 아무도 증명할 수 없을 겁니다. 목사님, 전 지금 신체적 위협에 처해 있어요. 정말 모르시겠어요?
2: 지난주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가 성장 과정에서 그의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배반을 당했는지를 들었습니다.

0: 당신 무슨 일 있어? 좀 이상해 보이네.
1: 게일,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거든. 자, 여기 좀 앉아봐.
0: 월급이 올랐어?
1: 그보다 더 좋은 거야. 나 오늘 구원받았어. 내 마음과 삶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분이 날 변화시키셨어. 내 평생에 지금보다 기분이 좋았을 때가 없었어. 난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술과 마약들도 모두 하수구에 쏟아버렸어.
0: 뭐라고? 감히 당신이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그건 내 것이기도 했어.
1: 난 이 집에 그런 것들을 들여놓기 원치 않아, 게일. 게다가 마약은 불법 물질이야. 자칫하면 우리 둘 다 어느 때고 체포될 수 있다고.
0: 난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마약을 할 권리가 있어. 내 말 알아듣겠어?
1: 내 집에서는 안 돼. 더 이상은 절대로.
0: 당신을 증오해. 알아? 지금부터 내 길에서 멀리 꺼져버려!
2: 우리 사이의 적대심은 영적 전쟁으로까지 폭발했습니다. 게일은 하나님과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을 증오했죠. 아내는 종종 텔레비전에 쪽지를 붙여놓은 채 아기를 요람 안에 내버려둔 채로 사라지곤 했는데 제가 항의하면 아내는 딸을 데리고 나가버릴 거라고 위협했죠. 그 후 저는 월급을 3배나 더 주는 좋은 직장을 얻게 됐지만 그걸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즈음 게일이 외도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눈감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저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두려움이 제 믿음을 지배하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죠. 하루는 직장을 구하다 집에 돌아와 보니 게일과 우리 딸이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소지품까지 다 챙겨서 사라졌더군요. 저는 몇 시간 동안 찾아 헤매다가 이웃집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1: 저 할머니, 혹시 게일과 저희 딸 못 보셨어요?
3: 오늘 정오쯤에 차 한 대가 댁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사실 전에도 몇 번 본 차였는데 그 남자는 가족이 아닌 것 같더군요.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어쨌든 그 남자랑 댁의 부인이 그 짐을 같이 꺼내서 차에 실는 거를 봤어요.
1: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3: 그 남자를 눈여겨봤는데 롭시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머리빛이 검었고요.
2: 몇 주가 지나도 아내와 딸에게서는 전혀 소식이 없었고 3개월이 지났을 때쯤 저는 시간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 후 7월 중순의 어느 날 저희 목사님께서 저를 방문하셨죠.
4: 오늘 아침에 부인께서 잠시 들렀어요. 부인은 인생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떠났던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교회가 롭 형제의 가정에 꼭 필요한 곳이라는 결정을 내렸대요. 그래서 이제부턴 예배에도 참석할 거라고 말했어요.
1: 그래요?
4: 그런데 제가 롭 형제에게 몇 가지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1: 네, 하세요.
4: 형제가 부인을 반복해서 손찌검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1: 뭐라고요? 아니요, 목사님. 전 한 번도 아내를 때린 적이 없어요.
4: 혹시 형제가 부인이 따님 옷을 사지 못하게 돈을 숨기고 계신가요?
1: 물론 아니죠.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아내가 제 몰래 불륜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웃주민들이 제가 직장에 가 있는 동안 저희 집에 들락거리는 남자들을 봤을 정도라고요.
4: 부인이 집에 오고 싶은데 두렵다고 하시네요. 내일 아침에 제 사무실로 부인을 만나러 오시겠어요?
2: 딸아이는 저를 보자 굉장히 기뻐했지만 게일은 자신이 희생자인 듯 행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사님의 사무실을 막 나서자마자 아내는 곧바로 옛 모습 그대로 되돌아갔죠. 아내는 저희 어머니를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내와 딸을 다시 집으로 받아들였죠. 2주가 지난 어느 날 밤, 아내는 저녁을 차리면서 병적으로 흥분한 듯 기뻐했습니다.

0: 있습니다.
1: 오늘 아침에 의사에게 아주 멋진 소식을 들었어.
0: 뭐? 무슨 소식인데?
1: 우리 아기를 또 하나 갖게 될 거야. 근데 당신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
0: 내 실업 급여가 조금 있으면 끝나게 될 케일. 아기 예정이 언제야?
1: 의사가 말 안 해줬어.
0: 그럼 내가 의사를 한번 만나봐야겠군.
1: 왜? 내 말을 못 믿겠어? 당신은 한 번에 나를 믿어준 적이 없지.
0: 2월이 되자 아내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제가 16살 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하셨던 외도의 결과와 똑같았죠. 그러나 병원에 서서 신생아실 유리를 통해 새로 태어난 자그마한 여자아기를 봤을 때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아기가 어떤 환경에서 임신되었든지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중요할까? 저 아이는 아무 죄가 없고 나의 사랑과 보호가 필요할 뿐인데. 우리 아버지도 내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서서 나를 바라보시며 지금 나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을까?
2: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0: 저는 게일과 그 여자아기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내렸답니다. 게일은 자기 자신이 했던 일들로 오히려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아내가 제 옷을 모두 난도질해 놓고 마치 제가 그 옷들을 입고 서 있는 것처럼 행거에 정렬해 놓았던 때였죠. 그날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저희와 이야기를 나누고 가신 후 부엌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아내가 손톱깎이 칼로 제 팔을 푹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비웃고 욕을 퍼부었죠. 저는 차고까지 아내를 쫓아갔는데 아내는 차문을 잠근 다음 차를 운전하며 저를 공격했습니다. 저는 차에 부딪혀 튕기다가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린 뒤 목사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2: 따님들은 무사한가요?
0: 예, 아이들은 아직 여기 자기들 방에 있어요.
2: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롭 형제. 부인께서 정서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폭력적인 상태란 걸 이제 알겠습니다.
0: 아내는 저희 어머니처럼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2: 우리 같이 부인과 형제를 위해 기도합시다.
0: 게일은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 사라졌습니다. 옷, 가구, 부엌 살림, 심지어 전구까지 다 사라졌고 제 옷들은 갈갈이 찢겨진 채 쌓여 있었죠. 며칠 후 이혼 소리가 날아왔고 게일은 이혼한 후 곧바로 재혼을 했습니다. 저는 집이 팔려 이사하기 바로 전날 밤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제 아이들을 모두 빼앗기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전 저의 결혼과 가족을 잘 꾸려나가게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 제가 그런 간음을 일삼고 폭력적인 여자와 결혼을 해야 했어요? 저도 게일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먼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그런 여자와 엮이는 일도 없었을 텐데요. 주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좋은 직장을 주셨지만 이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야 했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더 잘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며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선지자들이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했던 일들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저는 회개했고 그 어떤 일이 있다 해도 주님을 의지할 것을 약속하며 다시 기도했죠. 어느 날 교회에서 한 친구가 찾아와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 집이 팔렸다는 얘기 들었어, 롭. 내 아내도 나를 떠났어. 그 여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하지 않기를 원했거든. 만약에 말이야, 너 살 곳이 필요하면 우리 집에 남는 방이 하나 있으니까 언제든 들어와.
0: 나 정말로 살 곳이 필요해. 차 안에서 잠을 자려고 생각하던 참이었어.
3: 우리 둘 다 아내가 떠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교회 사람들 중에는 우리한테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
0: 그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서 그래.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주시면 그들도 다르게 행동할 거야. 나 요즘 크리스천이 된다는 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걸 배우고 있어.
3: 내 생각엔 성경이 그것을 두고 씨 뿌리고 거두는 법칙이라 부르시는 것 같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씨앗들을 뿌렸고 지금 우리가 그 결과물들을 거두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의의를 심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축복의 수확물들을 맺게 해주실 거야.
0: 그래, 네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다.
3: 아이들은 만나봤어?
0: 아니, 게일이 또 날 속였어. 나보고 자기 언니네로 가라고 말해놓고는 가보니까 그 집에 아무도 없었어.
3: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못될 수가 있지?
0: 내 말이 그 말이야. 수도 없이 반복해서 약속 날짜를 잡았는데 모두 다 속임수야. 그 여자를 신고해야 하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그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어. 하나님의 평화는 사라졌고 죄책감이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저항하고 있었죠.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한 여자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4: 라이타론 씨, 저는 아동복지국 직원인데요. 당신의 전처가 차를 파손하고 지금 유치장에 있습니다.
0: 네? 아니, 그럼 제 딸들은 어떤가요?
4: 저희가 따로 보호하고 있고 모두 무사해요. 지금 게일 씨가 유치장 안에 있기 때문에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따님들은 일시적으로 수양 가정의 보호를 받게 되죠.
0: 제가 저희 딸들을 데려올 수는 없는 건가요?
4: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0: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사용하셔서 저를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딸들을 되찾기 위해서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되돌아갔죠. 그리고 어느 날 한 손님이 저에게 두 번째 일을 제안했는데 그 일은 할부 계약을 불이행한 오토바이를 회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크리스마스를 홀로 맞이하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심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셨고 저희 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일자리를 달라고 구했던 저의 기도에도 응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어린 시절 제가 수없이 이사를 다녔던 경험들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얻는 데 도움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요.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한 수양 가정에 제 딸들이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들 집에 있는 저희 딸들을 데려가서 따로 만나는 것도 허락해 주었답니다. 그러다가 2월의 어느 날, 전에 아동복지국에서 제 서류를 담당했던 직원 로즈가 오토바이를 타고 들렀습니다.
5: 아, 안녕하세요.
6: 로즈, 어쩐 일이세요? 반가워요.
5: 2월 날씨치고 정말 아름다운 날이네요. 바쁘신가요?
6: 아, 괜찮아요. 그런데 제 파일을 직접 타이핑하셨으니 저에 대해 모두 알고 계시겠죠? 아주 창피하네요.
5: 저에겐 많은 의뢰인들이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들을 누가 다 일일이 기억하겠어요.
0: 저는 그녀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가 크리스천임을 알게 되었죠. 우리는 교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고 저를 사랑할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던 저의 기도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5: 당신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0: 그분들을 한 번도 못 뵈고 있어요, 로즈. 그분들도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5: 당신 어머니는 정말 믿기 어려운 경우였어요. 아들인 당신을 이용하고 당신이 번 수입을 속여서 탕진하고 차까지 빼앗다니요.
0: 그런데 전 우리 어머니를 똑 닮은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똑같이 되었죠. 비록 그분이 제 친아버지가 아니신 게 판명됐지만요.
5: 친아버지가 아니신 걸 언제 처음 아셨어요?
0: 어머니가 제가 16살 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더 어릴 때 학교 과학 수업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가족 DNA를 공부했거든요. 그때 제 DNA는 나머지 가족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 연구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었죠.
5: 당신이 딸들을 기르기로 결정했다는 거 정말 존경스러워요.
0: 예수님 다음으로 그 아이들은 제가 살아갈 이유였거든요. 딸들에게 제가 겪은 것과는 다른 좋은 어린 시절을 주고 싶어요.
5: 당신이 친권을 얻게 될 것 같아요, 롭. 저도 그 아이들을 기르도록 당신을 도울게요.
0: 우리는 1년 후 제 딸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들의 친권을 획득했죠. 그리고 어머니는 멀리 이사를 가버리셨는데 1년에 한 번 2주 휴가를 내어 우리가 사는 도시로 방문하셨답니다. 어머니는 항상 우리를 짧게 보고 가셨죠.
5: 정말 짧은 방문이었네요.
0: 15분이었어요. 지난번엔 20분이었죠.
5: 어머님은 여기 계신 게 아주 불편하신 것 같아 보이셨어요.
0: 아마도 제가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시도록 해서 그럴 거예요.
5: 혹은 주님의 임재 때문일지도 모르죠. 어머니가 심취하신 신비술이 가시는 곳마다 어둠을 불러오니까요.
0: 어머니에게도 주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어머니에게도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으세요.
5: 우린 그저 계속해서 어머님을 위해 기도해요.
0: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고 딸들에게 주님을 가르치며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10대로 접어들면서 전처인 게일과의 만남이 그들 삶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이들이 청년이 되자 그들은 믿음에서 돌아섰고 우리 부부는 상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이들을 사랑했고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죠. 그리고 2001년에는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남동생 한 명을 만나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몹시 기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받기 전에는 갖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이해심을 주셨기 때문이었죠.
7: 지금은 어디서 일하니, 롭?
0: 여전히 엔진 공장에 다니고 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세요?
7: 그럭저럭 간신히 살고 있다. 최근 들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어.
0: 저도 심근경색도 있었고 척수수술도 몇 번 받았는데 주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하지만 언제든 예정된 죽음이 다가오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도 주님을 만나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7: 나는 그럴 준비가 안 됐는데 주님은 나를 만나실 준비가 되셨다니.
0: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신 거죠. 저도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모른 채 돌아가시기를 원치 않아요.
7: 난 곧바로 죽을 계획이 없는데.
0: 그 누구도 죽을 계획을 갖고 있진 않지만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갑자기 다가오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경고하죠.
7: 난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내 앞에서 인정한다. 그런데 우리 이 얘기 말고 다른 얘기 좀 할 수 있니?
0: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을 듣고 제 영혼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저희 나머지 가족들도 구원해 주시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 교회 안에서 계속 분주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벽화와 수공예 품을 제작하고 식사 준비를 돕고 소그룹 사역팀과 함께 일하고 있죠. 또한 소년원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청소년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8: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애청자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할 때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 됩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연 김기흥, 이명숙, 유재상, 현경수, 김영찬, 정현경, 한신정,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안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0: 믿음의 승리를 말씀으로 증거하고 찬양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쥐가 농사를 짓습니다. 지나던 자들을 당황케 하는 하나님의 솜씨.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농사짓는 쥐입니다. 곤충으로부터 쥐에 이르기까지 여러 다양한 생물들이 씨앗을 먹습니다. 열대림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종류의 씨들을 제공합니다. 문제는 이 씨들 중에는 독성이 있거나 돌처럼 딱딱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씨들도 일부 생물들에 의해 음식으로 사용되어지곤 합니다. 이 정글에서 자라는 포도나무와 같은 한 콩과류 식물은 곤충에게 아주 독성이 많은 씨를 만듭니다. 그러나 한 딱정벌레는 이 양분이 많은 씨를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독으로부터 여분의 영양분까지 얻어냅니다. 하이메니아라는 식물은 자신의 씨를 다른 방법으로 보호합니다. 이 식물의 씨는 아주 거칠고 단단한 꼬투리 안에 들어있어 아무도 이 씨를 먹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설령 누가 그것을 쪼개 열 수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임무가 이 정글 바닥에 사는 한 쥐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이 작은 쥐는 꼬투리를 열고 그 씨를 자신의 주머니 모양의 볼에 저장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쥐는 그 딱딱한 씨를 깨물어 작은 흠집을 만들어 물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한 다음 땅속에 파묻습니다. 머지않아 그 씨가 발아하고 그 쥐는 맛있고 부드러운 묘종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농사가 우리 원시 인류가 현대 인간으로 발전하는 것을 도운 주요 진전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농사를 지을 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발화를 향상시키는 방법까지 알고 있는 쥐를 이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은 설명은 창조주께서 이 쥐를 만드실 때 이들에게 약간의 농사짓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BBN은 모든 상업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기독교 선교 방송입니다. 복음사에게 이 BBN을 후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해 믿음으로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작정하셨던 분들은 저희 BBN에서 고지서나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BBN 한국어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께서는 저희 BBN 한국어방송을 후원해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늘 감사하는 BBN 한국어방송입니다.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BBN 한국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행보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 시간입니다. 이행보 목사님은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위해 섬김, 전도, 소그룹 훈련에 힘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 이 시간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네,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 나가시면 여러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동창회 모임을 자주 가죠. 그럼 동창회 모임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다들 가더라고요. 할머니 한 분이 동창회에 참석하려고 하다가 이 차가 막히고 하는 바람에 늦게 갔어요. 그래서 미안하니까 내가 늦게 와서 내가 미안하니까 우리 교과를 내가 한번 부르겠다고 그러니까 우린 다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교과를 다 기억하냐고 한번 불러보라고 그랬더니 힘차게 부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루로 닳도록. 그랬더니 다들 박수치면서 어떻게 교과를 잊지 않고도 그렇게 잘 부르냐고 칭찬해줬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참 으쓱으쓱하면서 나중에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교과를 잊어버리지 않고 불렀다고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불렀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교과랑 비슷하네 그랬다는 거죠. 네. 이런 상태로 진짜 우리가 영생하면 참 큰일이 아닐 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또 가장 젊은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우리를 영생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참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왜 이 성경을 썼는 줄 아느냐, 너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내가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13절은 얘기하고 있죠. 또 똑같은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뭐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하심으로 믿고 구원 얻도록 여러분들이 하기에 충분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건 이 성경책이 뭐 과학서적도 아니고 철학서적도 아니고 성경의 목적은 딱 한 가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인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들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영원히 살도록 하는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충분하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를 보게 되면 11절 12절에도 보면 그럼 그 영생이 어디 있느냐 알고 봤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 영접할 때 예수님만이 영생이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아는 거구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알고 또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을 아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구조적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를 알아요. 내가 예수님만 알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아는 그게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의 이름이 다 올라

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씀을 쓴 것은 너희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너희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로 순례자로 지나갑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셋째 하늘 천국에 있어요. 그곳에 간다는 걸 생각한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행을 할 때도 참 기쁘고 좋지만 여행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집에 간다는 할때 너무 기쁘죠, 그죠?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들이 집에 방문하면 기쁘지만 갈 때는 얼마나 기쁜가요, 그죠? 더 기쁘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생 있음을 아는 성도는 따라해 볼까요? 기도를 통해 얻는 확신의 기쁨이 있다. 그래서 영생이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은 영생이 있잖아요. 그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기쁨이 하나 또 따라붙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건데,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보면, 기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 마주 앉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구나. 기도는 하나님과 마주 앉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말을 못할 때는 그냥 옹알이만 해도 좋아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말하면 애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자꾸만 얘기를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이해하세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잘하면 이제 부모님과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고, 그러면서 부모님과 대화할 때는 더 부모를 이해하고, 더 알면서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그런 수준이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아주 뭐 고상한 그런 기도를 드릴 수는 없지만, 처음에는 그냥 달라고 달라고, 그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때는 뭐 달라고 그러면 바로바로 어지간하면 다 줍니다. 만약 막 떼쓰고 막 울고 이러니까 아직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지만 얘가 말귀가 알아들으면 금방 안 줘요. 말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는 게좀 늦어질 수가 있죠. 좀 기다리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그냥 얘기 말하자마자 거의 다 응답이 돼요. 근데 조금 신앙생활이 좀 깊이가 있고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금방 안 들어줘요. 네, 기다리게 하고 그러면서 인내심도 또 기대하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하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반드시 해주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처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결혼 상대자한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언짢아 하면서 결혼하지 않는다고 할까봐 그렇지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어쨌든 결혼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결혼한 뒤에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그 기도 들어줄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뜻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믿지 않는다고 멍에를 갖지 마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틀어지면 또 틀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이걸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내가 원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아는데 나는 자꾸 다른 뜻을 얘기하면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향해서 가진 바 담대한 게 뭐죠?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또 하나는 그 기도를 들어주는 그 기도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0: 하나님께서 왜 이거 안 들으실까? 그게 응답이에요. 지금 들어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만 보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는 걸 믿는다면 그 어려움을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합력의 손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뒤돌아보면 그때는 어려웠지만 좋은 추억으로 귀한 간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고 또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기도가 참 은혜로운 기도가 될수 있고 어떤 응답이 오든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삶에 충실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있음을 아는 성도들은 따라해볼까요? 죄사함을 통해 얻는 확신의 기쁨이 있다. 여러분들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죄 짓지 않고 살아서 너무 좋네요. 이런다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는 매일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의 방향을 바꿨어요. 세상으로 멸망을 향해 가던 그 발걸음을 뒤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 향해 나가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곁길로 가기도 하고 뒤로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방향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잘못하면 자백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넘어졌네요.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다시 힘주세요. 내가 다시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가 내딛을게요.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얻는 확신의 기쁨이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내가 자녀라면 부모님한테 내가 잘못했다가 언제든 용서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자녀들에게는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보면 일곱 번씩이라는 얘기는 뭘까? 완전수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관계를 끊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대요. 이거는 물론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권하고 또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자의 자리에 참석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 구세주님을 맞지 않고 내가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구세주님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이 연약하여서 내가 넘어지고 이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 죄와 잘못을 고할 때마다 사함을 얻게 되면 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꾸 죄를 짓고 또 하나님 보실 때더 나아질 기미가 없게 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취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는 것은 선물이에요. 내가 복음을 완전히 이해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해해가지고 하나님 완전히 이해해서 예수님을 이해해서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냐고요? 그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같이 함께하면서 그냥 내가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팩트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그냥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내가 이것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됐지만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우리 침례계 목사님 가운데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 앞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자꾸 없다고. 내가 좀 잘, 조금 착한 일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가도 내가 죄를 범하면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다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죠.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확신입니까? 아니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 그거야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오늘 죄를 범하면 확신이 안 생겨요. 아,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예수님 구세주님을 영접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형이 계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게 팩트예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믿고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너의 이름을 생명의 기록에 했다. 이게 팩트거든요.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의심도 했다가 뭐 그래도 우리는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팩트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는 게 확신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페이스예요. 내가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그렇다고 하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왜 믿고 있을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는 걸 보면요. 우선 내가 그 사람을 막 어큐즈하기보다 나한테도 그런 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그 다른 지체의 삶에 죄가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가서 달려가서 뭐 이렇게 야단치지 말고요. 먼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죄를 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절에도 보면 5년 심령으로 계획해야 돼요. 내가 막 심판자인 것처럼 막 그 사람을 막 정죄하고 이러는데 그건 정죄하고 심판하는 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권해서 거기 잘못된 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보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그 양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 양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그렇게 키우던 그 가난한 사람 이웃의 것을 뺏어다가 손님이었다고 그 부자가 그거 뺏어다가 잡아다 드렸다니까 손님한테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런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된다. 아주 능지처참을 해야 된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바로 당신을 믿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 그 사람의 아내를 가늠하고 그 사람을 죽인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나단 네가 어떻게 알았지? 여름만 죽이면 되겠구나. 나단을 죽였나요?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럴 때 나단이 뭐라고 해요? 그걸 다 보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죽지 아니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아나니와 삽비라기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한테 아나니와 삽비라가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내버려두면 계속 하나님을 속이면서 뭐 그게 보면 사람들한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한테 아 굉장히 왜냐하면 그 바나바 같은 사람은 전부 다 내놨거든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령이 막 강림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 가고 거기에 막 머물러서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먹여 살 일이 너무 힘드니까 먼저 믿은 성도들이 재산들을 막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재산의 일부만 내놓으면서 다 드린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모범 케이스를 하나님께서 쳤지만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본보이가 되도록 그 영혼을 취해갔지만 이 사람의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해서 조용히한 사람은 구원 받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여러분들 살면서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봐서 하나님 보실 때 이건 그냥 내버려 두면 본의 안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죄를 범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때 바로 그 사람의 목숨을 취해가버립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냅두면 더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람의 목숨을 취해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죄를 보면 하나님이 모르시네가 아니라 그 사람은 애초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셨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의 일이지 아니하는 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님을 믿었지만 그렇지만 또 사망에 이르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아닌데도 계속 회개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목숨을 취해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일이 우리 같은 공동체에 하는 지체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있음을 아는 성도는 따라해볼까요? 참된 지식을 통해 얻는 확신의 기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징계하셔서 반드시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죄를 고하고 용서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구나. 우리에게는 회개의 놀라운 예수님의 보혈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매일매일같이 여러분이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보시면서, 아우, 내가 이 사람한테 또 내가 왜 화를 냈지? 그러면 안 되는. 왜 그때 왜 욕심을 냈지? 내가 왜, 손에 거짓말을 하면서 왜또그 거짓말을 했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또그 다음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할 때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낫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감격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도 참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르지만 우리 아버지는 할수 있는 게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아는 것도 제한이고 능력도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날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분 너무 감사하죠. 바로 이것이 참된 지식인 거예요. 또 참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하나님과 영생에 대한 지식.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거. 그래서 참된 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영생 이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들 참된 지식이 뭐냐? 아, 예수님이 참 하나님, 참 아들, 참 육신을 가지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 이 지식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 이게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성경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위에도 계속해서 열심히 그 열두 제자 또 사도 바울, 이 사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도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따로 뭔가 주셨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현혹시키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시킬 때 충분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는 없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이걸로 충분해요. 이미 세상 종말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으로 충분해요.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있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이것만 알는데 이게 참된 지식. 그 외에 다른 거, 뭐 내가 다시 온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건 다 분별이 다 되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 사귐이에요. 사귐. 매일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나와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영생이 있다는 그 확신이 바로 그거예요.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라고 하는 건 뭐죠?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천국에서의 영생이에요. 증거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어떤 변호사분 한 분하고 의사 세 분이 사슴 사냥을 나갔대요. 그래서 사슴 사냥을 나갔는데 사슴이 딱 튀어나오자마자 세 사람이 다 똑같이 방아쇠를 당겼어요. 세 발을 쐈잖아요. 그래서 사슴이 쓰러졌길래 가서 봤더니 총알 자국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누가 쏴서 맞췄냐는 거예요. 셋이 다 방아쇠 당겼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별은 경험 많은 사냥꾼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그래서 경험 많은 사냥꾼한테 가지고 갔어요. 그때 사냥꾼이 노래조래 살펴보더니 이거는 목사님이 쏜 거네요. 어떻게 하냐고. 보세요. 한기로 총알이 들어가서 한기로 나갔잖아요. 웃은 사람들은 뭔가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데도 여전히 한기로 들어가서 한기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두기로 들어와서 가슴에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맺혀지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네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여러분들이, 이 우상은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것들이다. 이렇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이 로빈 마이어스라고 하는 언더그라운드 교회라고 하는 그 저서를 쓰신 미국 목사님인데 요즘 교회들이 다 치아로 숨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올라와서 등대 역할을 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다 그냥 이 사람이 교인인지 아닌지 교회 같지도 않은 이런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나온 예화 가운데 하나 보면 어떤 목사님이 청빙되기를 해서 이제 교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청빙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궁금하니까.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올모스트 만장일치래요. 사실상의 만장일치래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냥 만장일치면 만장일치지 무슨 사실상의 만장일치냐. 그래서 자꾸 계속 물었더니 아, 그렇게 계속 물으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더니 집사님 얘기하는 걸 뭐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234대 2였습니다. 두 명이 반대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 두 사람이 걸린 거예요. 도대체 이 두 사람이 누구냐. 거의 6개월 동안 자꾸 찾아가지고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만 마음을 돌리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두 사람한테 계속해서 정말 집중 케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신임 투표를 하게 됐는데 똑같이 243대 2가 나왔어요. 2대 243.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만 목사님 여기 계속 남았으면 좋겠다 찬성하고 243명은 반대했어요. 이 목사님한테는 교회가 교인이 우상인 거예요. 또 교인들에게는 목사가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참 웃지만 이게 현재 교회 현실들입니다. 언더그라운드 교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사람들만 좋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 연합친여교회는 사람들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언더그라운드에 잠겨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등대가 우뚝 서서 배들이 침몰하지 않도록 빛을 던지는 것처럼 정말 연합교회 가면 구원이 있고 복음이 있고 거기 가면 내가 살아. 요즘 교회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좀 반대의 길로 가죠. 동성애가 죄라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죄가 아니래요. 그리고 동성애 목사님이 서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무슨 권위가 있어요. 그런 교회 가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침몰하는 배와 타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거기서 이미 떠났어요. 모양과 형식은 있지만 그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 때는 사람들에게만 좋게 하는, 아,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동성애, 뭐 죄 아니야. 뭐 네가 좋으면 그냥 하는 거지. 상대주의, 다원주의, 아, 꼭 예수만 믿어야 되나? 아, 파종교인도 괜찮아? 파종교도 구원이 있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참 너그러운 것 같죠? 망하는 거야. 죽는 거야.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또 이 연합침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기쁨이 매일같이 충만한 이 확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매일 죄사함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아들이요.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분이 참 하나님, 참 아들, 그리고 그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아는 그 지식을 내가 가졌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지식은 없어요. 성경 위에 다른 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같이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이 기쁨, 우리 이 기쁨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우리 이 확신을 통하여서 주신 주님의 기쁨을 찬양하기로 다 같이 일어서서 같이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BBN 복음대화방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대화방 홈페이지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어떤 분들은 아멘,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씀하지요. 만약 확신이 없는 분들이라면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읽어보시도록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BBN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4: 조용히 해.
5: 자, 다 같이 읽을까요? 13절에서 17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런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사람들의 복음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참 여러분들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감사하는 내용이 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 미국에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저는 한 번도 안 가본데 미국에서 우리 교회 이 넓은 교회 사이트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저는 참 놀래요. 야, 어떻게 요즘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쪽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막 감사하고 메일도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분은 여기 와서 이제 올 때 또 들리기도 하는 분이 계세요. 작년에도 올해도 왔고 작년에도 어떤 분은 요 우리 교회 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 안부를 전해요. 저는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요. 와, 여러분들도 그 미국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듣고 계시네요. 참 감사해요.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면서 지난주에 두 분의 살펴본 말씀은 9절이에요. 골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골로새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은 바울이 편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거치지 않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쭉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은 뭘 또 감사하느냐라고 하면 13절에 보세요.

0: 이 캄캄한 흑암의 근세,
1: 캄캄하단 말이에요.
0: 그 모든 사람은 아담이요, 죄를 지었어요. 그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이 흑암의 근세가 뭐냐면 죄, 사망. 죄를 지으면 사망이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와 사망이 왕이에요. 이거 왕. 이 왕자예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1: 흑암의 근세에 다 태어났어요. 갓난 애기도. 응애, 응애하고 갓난 애기도 어디서 태어나요? 흑암의 근세에 태어나요. 여러분 몰랐죠, 이거?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흑암의 근세 아래 태어났어. 흑암의 근세 아래 태어났다는 게 뭐냐면 우리 이 안에서는 인간이 뭐 착하게 살든 뭐 좀 악하게 살든 어떤 인간도 흑암의 근세 아래 있으면 다 죄의 결과로 사망 안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예요? 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예수님이 나라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뭐 겹쳐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지구에 겹쳐 있다고 생각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혀서 좀 따로 떼어놓을게요. 다른, 이 나라가 또 있어요, 이 나라. 이 아담이 죄와 사망의 왕노릇인데, 이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의와 생명이 왕노릇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의롭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으면 모두가 뭐요?
2: 죄
1: 아래 있고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 죽음, 그걸 죽는 거예요. 죽고 망하는, 이 사망의 죽을 사자에 망할 망자거든요. 죽고 망하는 것이 사망이에요. 그냥 단순히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어디에 죽고 망하는 거. 이걸 뭐예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생명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을 잘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허감의 것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뭐, 운동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인기를 얻고, 어떤 사람은요, 축구 자리가 뭐 수백억을 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연예인 돼서 뭐 수백억 원을 버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소윤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흑암의 근세 아래 있다가 이 예수님이 의와 심의 왕노릇을 하는데 이게 무슨 나라냐 하니까 오늘 말씀 보면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 이 아들의 나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대요. 보세요. 13절에 그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끈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뭘 얻어요? 속량, 곧 제3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제3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제례에 태어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는데 이 십자가로 그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예수님 안에서 뭘 얻어요? 제3, 속량을 얻는 거죠. 그러면 태어난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흑암의 근세 안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나는 흑암의 근세 아래 태어났구나. 나는 예수를 믿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야지. 스스로 이렇게 나올 사람은 없어요. 왜? 죄와 사망이 힘이 있거든요. 왕이에요, 왕.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를 이길 인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쪽으로 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 버는 일은 눈이 반짝반짝해요. 재미있는 일은요, 얼마나 열심히 재미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진은아,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 이 말에는요, 시큰둥한 거예요.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나 모르겠는데요? 이게 죄와 사망에 태어난 증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야, 맛있는 거 줄게. 놀러 가자. 이야, 신난다. 이러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아, 신나요? 할렐루야. 야, 역시 우리 앞에 신의 은빈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 은호, 미안하다. 누나 이름하고 헷갈려서 미안하다. 은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옳소! 예스, 좋아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흑암의 근세 아래에 있는 은호가, 은호가, 그죠? 예성아? 예성이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증거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소식이 기쁜 소리로 들리는 사람은 옮겨져서 그래, 옮겨져서. 그래서 이쪽에서요, 예수님이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기에 있는 우리는 죄와 사망에 태어난 인간들이에요. 죄와 사망에 있는 인간들을 72억의 인구가 있어요. 여기에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딱 사람 묶어가지고 이쪽으로 싹 옮겨놓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 옮겨. 여기 들어와도 뭐요? 사람은 시큼해요. 사실은. 그죠? 개미가 옮긴 것 같아요. 예. 이거 안 보이니까 이렇게 표시하세요. 이쪽에 옮겨와도 인간들은 뭐예요? 예, 시큼해요. 시큼해. 그런데요. 시옷입니다. 아, 그래요. 아, 사람, 그렇지. 언어 잘했어. 이 사람 인자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인간을 예수님이 일로 옮겨놨다면, 흑암의 근세에서 어디로 옮겨놨어요? 아들의 나라. 예수님 나라를 옮겨서 누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서 속량, 값주고 사내셔서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이곳에서 옮겨놓았어요. 근데 여기 와도 시커매요, 인간들은. 그렇지만 누가 왕이에요? 의와 생명의 왕노릇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제가 어떤 아이를 보면 기뻐하고 감사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으면 목사님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뭐 별로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청년이나 간에 별로 뭐 재미있어 하지 않으면 목사님 그게 슬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 흑암의 근세에서 우리를 끈져내서 이 사랑의 아들을 옮겨놓았는데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뭘 입었어요? 속량, 제삼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15절 보세요.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16절 같이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근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같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원래 이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별들, 지구, 대한민국, 창원시, 여기 우리 모든 이 우주 만물을 다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만들었는데 이 마귀가 와서 사람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사람들은요, 아니 우연히 생겨서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 예수님이 이 보이는 하늘과 땅, 보이지 않는 천사들, 천국과 지옥, 이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을 위해 만들었구나. 이걸 알고 믿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왜 만드셨을까? 사람들은 이래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어디서 살다가 왜 태어났으며 왜 살아야 되며 어디로 와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들 고민해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 엄마에게서 왔지. 아빠에게서 왔지.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디서 왔을까? 끝에 가면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요?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생각. 그래서 찾아가던데 몰라요, 사람들이.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간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먹기도 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기도 하고 괴로워서 막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 분명히 말해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이 만들었고 예수님에 의하여 유지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인생이 왜 태어났는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이 나를 만들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오라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걸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이나 신약에 있는 사람을 다 예수 말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나라, 의와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골로새 1장 16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곳저곳에 가서 말씀 전할 때 꼭 이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들 미국에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에 오바마. 오바마에서 인기가 역시 여러분들 똑똑하세요. 오바마가 아니 레임덕 그러니까 대통령 그만둘 때쯤 되면 인기가 다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요즘 오바마는요 대통령 그만둘 때 다 됐는데 레임덕이 없어. 50% 막 지지받고 이래요. 그럼 대단한 지지를 많이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미국에서 에이브람 링컨 여러분 들어봤어요? 세계 위인전기의 에이브람 링컨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게티스버그라는 곳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이런 정부는 지구가 있을 때까지 계속 있을 것이다. 이런 연설을 했어요. 이런 정부는.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사람, 백성이 주인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잖아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란 말은 국민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백성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이란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민의 눈치를 잘 보고 국민을 위해서 있어야지 대통령 뽑히지. 안 그러면 대통령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누가 했다고요? 에이브람 링컨의 사람이 했는데 그때 영어로 이렇게 설계했어요. Over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했어요. 그럼 over라 영어에서 들어서 over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주체예요. 주격이에요. 주격조사, 얻는 이가. 무엇이 얻는 이가가 붙으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over라는 것은 누가, 사람이 주어예요. by, 수단이에요. 뭐에 의한이에요, 의한. 뭐에 의한? 또 포는 목적격이에요. 무엇을 위한, 무엇을 위한. 그러니까 여기 뒤에 몰렸다고요. 사람을 넣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위한 정부. 이게 민주주의예요.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이런 나라는 지구에 있을 때까지 영원할 것이다. 아주 유명한 그 연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요. 아니에요. 이게 인본주의라 그래요. 인본주의. 사람이 주인된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Over the Jesus Christ 이렇게 해요.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쉬지 않고 방송되는 BBN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한국어를 비롯해서 세계 8개 언어로 스트리밍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언어를 청취하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으시면 제 웹사이트 오른쪽에 있는 각 나라별 아이콘을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나라별 언어 방송으로는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그리고 러시아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BBN을 소개하셔서 BBN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첨단의 도구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억압에서부터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죠.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한 지가 2년 반이 지났는데 남부연합군은 항복을 했지만 텍사스주는 여전히 노예들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1865년 6월 19일 북부군의 고든 그랭커 장군이 텍사스의 갤베스턴으로 진격해서 노예들을 모두 풀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족쇄가 풀리면서 속박당했던 사람들이 자유가 선포된 것을 들었을 때 그 충격과 기쁨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억압받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 불의 아래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자유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덤불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애굽의 잔혹함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잔혹함에 대한 해결책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모세를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빨리 오지 않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모든 속박과 불의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그 사역에 어떻게 여러분을 동참하게 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많은 억압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때때로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선포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저희가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BBM 방송은 8개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오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저희 BBM 방송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에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아낌없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중에 저희 BBM 한국어 방송이 있는데요. 최근에 청취하신 분들은 저희 BBM 한국어 방송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라디오 방송이란 아이콘이 보이며 그 아래 BBN 소개란이 보일 것입니다. 그곳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어 한번 읽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BBN 소개란에는 BBN이 믿는 교리는 어떤 것이며 BBN의 역사는 어떻게 되며 BBN의 경제 운영 원칙과 BBN이 추구하는 찬양 등을 다양하면서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기에 추천해드립니다. BBN의 소개란을 읽어보시고 방송을 청취하시면 보다 깊고 넓게 이해하시며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수가 있으며 왜 하나님께서 BBN을 들어 사용하시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들어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하나님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I love you, I love you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은 여러분 가정은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사랑을 나누고 전할 때에 성탄의 진정한 정신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사랑을 받긴 했는데 이것을 나누고 확산하는 데는 솔직히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자아중심적인 이기심 때문이겠죠. 자신을 축복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전심과 최선을 다하면서도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데는 소극적인 케이스가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공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소극적 자세를 넘어서서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신문에서 읽었던 칼럼 중에 유대인의 교육에 대한 칼럼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 모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연방대법관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총장의 50%가 유대인입니다. 노벨 수상자의 4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포브스에 선정된 400대 부자 가운데에 31%가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그 작은 유대인의 숫자를 가지고 이처럼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을까요? 흔히 많은 분들이 교육열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씀은 아니고 어릴 때부터 철저한 교육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칼럼에서 소개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어린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자선과 기부

righteousness, 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이 구제하는 것, 자선하는 것을 이 의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의 중요한 내용이 사랑을 실천하고 자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비즈니스 위크지가 뽑은 50대 기부자 가운데에 38%가 유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칼럼을 읽으면서 좀 마음에 찔린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률에 있어서는 유대인을 능가합니다. 그리고 IQ도 유대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아마 교육열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전 세계 1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부에 참여하는 퍼센테이지는 어떨까요? 영국의 자선지원단체가 이 자료를 내었는데요. 그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139개 국가 가운데에 62등이라고 합니다. 전쟁으로 폐허된 이라크보다도 낮대요. 2번 미얀마보다도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글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유대인 성공의 비결, 지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도 성공한 이유는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학구열, 교육열만 가지고 아이를 잘 키울 줄 알지만 학군에 목숨 거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학군에 보내고 좋은 학교를 보내도 그것이 성공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바른 삶을 가르치고 바른 사랑을 가르칠 때 우리 자녀가 정말 성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찬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심어주신 이 사랑의 실천이 결여된다면 결과적으로 복음은 세상 속에 파고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전하는 말씀에 외면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도 그 사람들이 듣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실제적인 사랑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탄을 축하하고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 참 귀한 사건이긴 한데, 이와 같은 성탄의 계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고 또 그것이 더 많이 흘러가서 사랑이 확장되게 하는 이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탄의 메시지는 희석될 수밖에 없고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끝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가슴 속에 부어준 이 사랑을 내 안에 머물게 하지 않고 흘러가게 할 수가 있을까?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원을 더 확장시켜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답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면은 이웃 사랑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우리의 책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웃을 기쁘게 한다. 영어성경 to please our neighbors, 우리의 이웃을 please 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 말의 뜻은 아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혹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분을 맞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국의 연예인들은 이 청중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애를 많이 써죠. 그래 인기가 높아지니까. 한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이 국민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 혹은 felt need를 채워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게 되면 아예 이 본문을 그렇게 번역해서 We should help others,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고 우리가 필요를 채워줘야 될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가족도 이웃이 될 수가 있고 친척이나 친구나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정의에 하면은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유명한 비유 하나가 나옵니다. 그 비유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율법사의 질문 때문이었어요. 한 번은 율법사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내

0: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자기를 좀 더 의롭게 보이려고 질문을 한 번 더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위해 주신 유명한 비유가 Good Samaritan,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을 벗기고 실끈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의 죽을 상태까지 됐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갔는데 그 사람을 케어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어요. 레위 사람이 왔는데 역시 케어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사마리아인,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가장 저급하게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 그 위험한 장소에 머물러서 그 상처난 사람의 상처에다가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아픈 부위를 싸매어준 후에 주막으로 데려가서 잘 케어하고 돌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 질문하셨죠. 당신 생각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일까요? 당연히 선행을 베풀었던 사마리아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이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다 나의 이웃이에요.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깊은 상처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은 다 내가 도와줘야 될 이웃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강도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강도를 만나서 실업이랑 불경기랑 파산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어떤 분은 감정적인 강도 만난 분들, 배신당하고 상처입고 버림받은 maybe 관계성의 강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케이스는 사회적 강도를 만난 케이스도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십시오. 갈 데가 없잖아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좌합이 없어요. 이 사회가 혼란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강도 만난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강도 만난 사람들, 이들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주는 삶이 우리 크리스천의 과제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do good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일어서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 정말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넘어진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좋은 것들을 채워주고 그들을 마침내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서 기대하시는 크리스천 삶의 과제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과 저도 한때는 강도 만난 인생 아니었습니까? 악한 마귀의 공격 앞에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우리의 dignity, 존엄성도 빼앗기고 우리의 생명도 빼앗기고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상처 투성이가 되어서 정말 처참하게 쓰러져 있던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셔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어요. 나로 하여금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했어요.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사랑이 나의 가슴 속에만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성취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사랑의 원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고 넓혀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참된 사랑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액션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을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려면은 이기심의 장벽을 깨뜨려야 됩니다. 이 사랑을 흘러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selfishness, 이기심이에요. 이걸 깨뜨리지 아니하면 사랑을 흘러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한글 번역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좀 작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기를 했을까요?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말 번역에서 작게 기재한 이유는 원문에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원문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없어요. 아마도 앞에서 디스커스했던 믿음의 연약한 자들에 대한 것을 15장이 받는다고 보고 문맥상 그렇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헬라 원문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강한 우리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영어 성경도 대부분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약자의 범위가 꼭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해서 온 땅 가운데에 강도 만나고 피 흘리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바른 삶을 살려면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약점을 지적하고 상처를 더 아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우리가 담당하고 오히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 그들에게 참 사랑을 증거해 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 이 self-pleasing life, 이것이 바로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자기 자신 아닙니까? 무엇을 하면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이기심으로 꽉 차 있어요. 이와 같은 이기심의 장벽이 내 마음을 막고 있으면 상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리더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이 장벽, 이 이기심이라는 장벽을 깨뜨릴 때 비로소 상대방의 아픔도 볼 수 있게 되고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덮고 대신 담당해 줌으로써 사랑의 실천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기심이 있고 저의 마음속에도 이기심의 장벽이 있어요. 이것이 스트롱하면 스트롱한 만큼 상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대화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성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힘들어도 내 마음에 있는 이기심의 장벽을 깨뜨려야 돼요. 미국에 어떤 노인 한 분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가족들을 다 침상 곁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부인에게 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죽기 전에 당신에게 꼭 알려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먼저 길 건너 양복집 주인에게 내가 200불 구워준 돈이 있는데 꼭 받으세요. 부족한 주인에게 100불 구워준 돈이 있는데 꼭 받으세요. 빵집 주인에게 50불 구워준 게 있는데 꼭 받으세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이 참 기뻐하면서 자녀들에게 말을 했어요. 참, 너희 아버지 얼마나 총명하신 분이냐. 돌아가시는 직전까지도 이렇게 정확하게 빚받을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다니. 그러자가 노인이 근데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다고, 사실 우리 옆집 사람에게 내가 300불 빚진 게 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부인이, 얘들아, 너 아버지가 드디어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는구나. 돌아가실 때가 됐나 보다.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으면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부관계에서 대화가 끊겨지게 되고 위기가 찾아오는 것도 대다수 이것이에요. 나만 보기 때문에, 나의 만족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의 플레저만 추구하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입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지만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 selfishness, 이기심의 장벽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볼 수가 없고 형제도 볼 수가 없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의 실천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내려놓지 아니한 자아가 있다면,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깨뜨려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만큼 우린 더 많은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고 흘러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흘러가게 하려면 대가 지불을 감수해야 됩니다. 대가 지불. 이 사랑을 실현하려면 대가가 필요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우리 모두가 바라보아야 될 우리 삶의 궁극적 모델 한 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일평생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지 않으셨대요. 예수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셨을까요? 바로 강도 만난 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죄악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고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건지고 그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들, 상처 있는 사람들, 강도 맞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이것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 필요했어요. 그게 뭘까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만은 이와 같은 뜻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비방을 한 몸에 안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 비방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단순한 책망이나 블레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모욕과 수치와 아픔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특별히 NIV에서는 insult, 모욕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 한번 복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당하신 고난과 수치가 어떤 차원이었는지, 그런 옷 벗김을 당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데 옷 벗김을 당했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뺨을 두들겨 맞았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벌겨벗겨진 상태에서 모든 자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퍼블릭리, 공적으로 쉐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이 수치는 골방에서 당한 수치가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이 다 볼 수 있는 언덕 위에서 퍼블릭 쉐임, 그리고 짓밟힌 장미꽃처럼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의 대가를 치르셨을까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남편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참고 견디고 나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너무 쉽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사랑이 나의 삶이 되려면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대가 지불 없는 사랑은 가짜예요.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신문을 보면서 조금 가슴 아파했던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문의 그 타이틀이 이와 같았어요. 의사 한 명이 없어서 무료 진료소 문을 닫게 됐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사실 중앙일보에 나섰습니다. 누구에 대한 스토리냐고 봤더니 김유건 박사라고 하는 테네시주의 그 낙스빌에서 사역하시는 의사 선생님에 대한 스토리였습니다. 저기 이분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더 다른 자료를 찾아봤더니 원래 이분은 이북에서 태어나셔서 평양, 평안북도에 사시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6.25 때 아버지를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오셨어요. 그의 부친 되시는 분이 북한에 계실 때 의사였었어요. 그리고 그냥 의사가 아니라 김일성 일을 직접 치료까지 해주었던 그런 의사. 그래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부산 보건병원장을 지내셨던 장기례 박사님, 장기례 박사와 절친한 친구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님도 그랬고 이분도 그렇고 아주 독실한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 김유건, 지금은 이제 박사죠. 이분이 약혼을 할 때 약혼식 주례를 장기례 박사가 해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선물로 성경책 한 권을 줬는데 그 성경책 안에 이런 글귀를 적어주었습니다. 사랑과 평화를 사회에 전하십시오. 아버지와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앞으로 당신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준다면 사랑과 평화를 사회에 전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이 말씀이 김유건 그 당시는 형제도 그분의 일평생 사명이 됐어요. 그래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원래 암 진단 전문의였다고 하는데요, 테네시주 낙시빌에서 이렇게 의사로서 일을 하시면서 1993년도에 거기에서 한 시간 반을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지역에, 그게 리얼 다지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게 무료 진료소를 설립을 하고 지난 25년 동안 보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저소득층 사람들, 그리고 불체자들, 멕시칸들, 이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의료봉사를 해오셨어요. 근데 지금 연세가 74세가 돼서 내년에 은퇴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후임자를 찾기 위해서 광고를 6개월 동안 내었는데 한 명도 어플라이 하지 않았어요. 한 명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난 12월 14일 무료 진료소 문을 닫는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난 것입니다. 참 가슴 아파하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왜 지 혼자가 없었을까? 만일 그 조합이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이름 날리는 일이었다면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원했을 거예요. 오늘날 내가 축복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경쟁하면서까지라도 본인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곳에는 사람이 없어요. 참사랑과 희생이 필요한 곳에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안다면은 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사람, 참사랑을 가지고 선교자를 찾고 계세요. 오늘 선교지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뭐 기술이 뛰어나고 학벌이 뛰어난 분이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 전문가 전략자들이 선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선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성탄을 맞이하면 성탄은 선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탄이 선교가 되려면 사랑이 먼저 있어야 돼요. 사랑 없이 나가서 일하면 일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단기 선교를 가시든 장기 선교를 가시든 참 선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이 실천되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땅끝까지 복음의 강수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 확장되어 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내 안에 굳게 자리 잡고는 이기심의 장벽을 깨뜨려야 돼요. 이거 깨지지 아니하면 사랑 흘러가게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위한 대가 지불을 각오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해야 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함.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사랑의 결실도 바르게 맺을 수가 있고 사랑도 실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오늘 이 말씀이 하면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을 본받아야 되고 그분의 희생을 본받아야 되고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분을 본받게 되면 그때 뜻과 마음과 입술이 하나가 되는데 뜻과 마음과 입술을 하나로 만들어서 뭐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삶의 궁극적 방향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기심의 장벽을 깨뜨려야 되는 이유, 그래서 온 땅끝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을 선포하며 나누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릴 수 있죠.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릴 수 있겠죠. 봉사나 섬김을 통해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진정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사랑이에요.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참 예수의 제자인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해야 될 바른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기 시작할 때 교회 크레딧이 회복되어지고 교회를 통해 복음과 사랑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영성가 중에 헨리 나우인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네덜란드 출신의 사실 우리 개신교 목사님은 아닙니다. 신부님이에요. 캐톨릭 신부님이신데 책도 많이 저술하셨고 또 실제로 사랑을 실천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예일대학 교수였죠. 나중에 하버드 대학의 교수까지 역임을 했습니다만은 그는 그 좋은 포지션을 다 내려놓고 사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이 예일대학 교수, 하버드 대학 교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 근처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라고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장애자들, 정신장애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극에 가셔서 10년 동안 사역 가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떠나신 분이에요. 이분이 평소에 자주 사용하시던 표현 중에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책 제목이 되게 됐습니다만은 영어로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 원래 이 단어는 헨리 나우인이 처음 쓴 단어는 아닙니다. 이 칼융이라는 심리학자가 맨 먼저 사용했던 단어. 이 칼융은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가장 상처받은 사람을 잘 위로해 줄 수가 있다. 그 아픔을 아는 자가 아픈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wounded healer였어요. 근데 헨리 나우인은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받으신 상처는 우리 모든 사람이 겪을 상처를 다 대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상처는 그분이 다 경험하셨어요. 배신도 당해보셨고 배고픔도 당해보셨고 고독함도 당해보셨고 울기도 하셨고 통곡도 하셨고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상처도 경험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경험하신 언디들 상처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가운데는 여러분과 저를 이해하실 수 있고 여러분과 저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되신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영어성경은 He sympathizes us.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상처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다 지불해 주신 그 상처에 대한 대가 때문에 치유받은 존재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멈추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존재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wounded healer가 아니라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야 돼요. Healed healer가 되어야 돼요.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고 사실은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의 제임스 에멀슨 교수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남아있으면 다른 사람을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게 치유되어야지 고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내 안에 선뿌리가 꽉 차있는데 누굴 도울 수 있겠어요? 선뿌리가 꽉 차있으면 거기서 선뿌리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남아있으면 상처를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치유를 주려면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먼저 치유되어야 돼요. 그래서 heal the healer. 상처를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분의 채찍에 맞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병과 저주와 형벌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됐어요. 우리 모두는 치유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치유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게 이 사랑을 나누고 이와 같은 치유를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고 주의 기뻐하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시간 여러분 마음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아직도 상처를 처리하지 못한 분 많이 계세요. 찬양할 때 잠깐 기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느 시점에 다시 튀어나오는 내 상처가 있어요. 묵은 아픔들이 있어요. 그것이 너무 깊어서 아예 그것에 묶여 사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걸 처리해야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지 사랑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나에게 축복이 있어야지 축복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야지 치유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바르게 나누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뿌림을 받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나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wounded healer가 아니라 healed healer,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강도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줄 때에 여러분과 저는 바른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영적 거장들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이 왜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였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다시 말하면 감정과 지성이 동반한 희생이 없는 물건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로 번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기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 물질, 시간, 체력을 주님께 드리신다면 주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물질적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로 방문하셔서 선교 후원란을 통해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노진산 강사의 수요일 저녁 전체 집회 설교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2: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라,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인센티브로 모티브를 주는 것은 소망이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께로 가고 있다. 우리는 서신서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확실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소망을 가진 나그네입니까? 아니면 희망사항만 가지고 있는 나그네입니까?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희망사항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기서 착한 나그네를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세 여인이 목소리를 높이며 울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룻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입맞추고 롯은 나오미를 붙잡았다라고 합니다. 14절에 But Ruth clung to her. 히브리어로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부부가 붙어있듯이 친밀함을 표현하는 글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살펴봤더니 이 다바크, clung이라는 말이 부부가 같이 붙어있는 것처럼 그런 친밀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커미트먼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룻이 아무리 그래도 나오미는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아니다, 루사 네가 그러면 안 된다, 따라오지 마라. She's almost like an un-evangelist saying, hey, don't come with me. 나오미의 설득하는 방법 보세요. 11절, 13절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또 아이를 낳겠느냐. 여기서 약간 혼돈이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나오미가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일까? 아니 갑자기 웬? 나오미는 그때 레위 결혼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 설명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으면 그 동생과 결혼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법이, 그 나라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기다리겠느냐라고 하면서 설명하고 설득을 합니다. 나오미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와 같이 가면 큰일 난다. 너의 신이 있는 곳으로 가라. 내 하나님이 내 인생도 망가칠 거다.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는데 너도 때릴까 봐 무섭다. 그러니까 너 가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여러분, 가짜 신은 하나님보다 훨씬 대하기가 쉽고 편합니다. It's much easier to control false gods.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은 우리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들어 온 신은 우리를 컨프런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신은, 진정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을까? 그런데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리얼 하나님 저 따라갈래요. 확실한 신앙 고백을 16절부터 19절까지 합니다. 특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헌신한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따른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볼 때 룻의 신앙 고백은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룻이 민족을 떠나고 다른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결단을 보이고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룻은 롯의 자손입니다. Ruth is Lot's descendant. 롯 이게 자꾸 발음하기가 힘든데. 롯은 자기의 딸들과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얻고 룻은 그의 후예예요. 롯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이제 룻은 그것을 리버스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의 울부짖은 기도에 응답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룻은 오르바처럼 자기의 인생을 찾아서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제 인생을 찾아서 가겠습니다 라고 해도 누구도 뭐라고 안 그러고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갈 의무도 없었습니다. 룻은 정말 어메이징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특별한 헌신을 보여줘요. 저는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제 favorite 인물이 룻이에요. 정말 어메이징.

단어를 저희들은 꼭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에요. 한국어로는 인자, 한결같은 사랑, 선대 등으로 번역합니다. 영어로는 loyal, love, faithfulness, loving kindness 등등으로 번역합니다. 이 복잡한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1장 6절에서도 보게 되고 2장 3장을 통해서 헤세드, 룻이 얼마나 헤세드를 보이는가, 아니면 2장과 3장에서 나오면 보아스의 인물에 통해서 얼마나 헤세드를 보이는가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단어가 무척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히브리 개념은 사랑과 헌신을 결합한 아이디어예요. 헤세드는 one-way love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반응이 올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폴 밀러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헤세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Love without an exit strategy. Love without an exit strategy. 좋지 않아요? 저는 이거 보고 That's it. That's what chesed love is all about. 탈출구를 만들어 놓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 룻의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엿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 며느리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오미는 알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공허함을 젊은 이방인 며느리를 통해서 채워주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룻을 한번 보세요. 여인입니다. 젊은 여인이에요. 과부입니다. 아들이 없는 젊은 과부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롯의 자손입니다. 새로운 문화에 뛰어듭니다. 특별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들어갑니다. 이런 룻이 탈출구가 없는 사랑으로 나오미의 풍성함이 되고 그 쓰러진 가정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룻은 룻에 대한 책만은 아닙니다.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 5절을 통하여서 1절부터 5절까지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망가짐과 타락의 모형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을까? 얼마나 타락할 수 있을까? 얼마나 자기 멋대로 자기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우리가 궁핍하게 살 수 있을까? 나오미는 죽음과 헤어짐을 경험하고 힘없이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룻을 보면서 세상의 무너짐과 믿음과 축복과 구속과 완성의 모형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러티브예요. 복음의 내러티브예요. 유대인인 나오미나 이방인인 룻이 똑같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인간의 망가짐은. Just as in the time of Ruth, our time now, we're living in a broken world. It's not the way it's supposed to be. We all agree. 우리 다 같이 동의하는 것이 있어요. It's not the way it's supposed to be. This is not the way it's supposed to be.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시각으로 어느 면을 보더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It's broken. Things are broken. 나오미도 그러고 룻도 그렇고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서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대신 행동해 주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프렌십이 어떤 것인지, 진정한 커뮤니티와 진정한 릴레이션십이 어떤 것인지, 누구에게 짐을 지어줄 수 있고 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또 어떤 것인지. 룻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룻이 나오미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내 생명을 지키고 나 살겠다고 떠나면 저 늙은 여인 나오미는 죽을 것이다. 근데 내가 희생하면 나오미는 살 수 있다. 그의 가난을 내가 짊어져야지. 그의 주변인 생활을 내가 살아야지. 내가 나그네로 살아야지. 내가 그의 가난을 짊어짐으로 그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그의 삶을 대신 살아줘야지. 룻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0: 룻은 자기의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본향을 떠났습니다. 낮은 곳으로 갔습니다. 주변인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배척당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비슷하게 산 사람을 아시나요? 혹시 아세요? 이렇게 비슷하게 산 사람. 룻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룻의 이야기는 그저 아름답고 위대한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는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모두 룻처럼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도 다 같이 내려갑시다. 다 같이 떠납시다. 이제 룻을 바라보면서 룻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헷세드로 그렇게 한번 갑시다. 삽시다. 우리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한번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못하는 게 없는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합시다.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의도도 아니고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룻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은 예수님의 할머니입니다. 룻을 통하여서 오는 진정한 구원자, 이방인인 룻을 통하여 오는 예수님, 이민자였던 룻, 그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추방자의 삶도, 이민자의 삶도 몸으로 체험했던 예수님. 예수님은 분명 주변인으로 살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민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민은 열악한 환경에서 더 좋은 환경으로 가는 것을 이민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동기와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그네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르고 끝까지 헷세드를 지켜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끝까지. 어떤 한국 신학자는 헷세드의 한국말에 가장 적합한 단어를 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리. Yo, what's up? 의리. Come on. 의리. 그러면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남자들의 세계는 그런데 남자들은 새벽 3시에도 야, 나와. 아, 의리. 근데 제가 54년을 살면서 경험하기는 인정하기 싫지만 남자보다 여성들이 더 의리를 잘 지킵니다. 인정하지 싫지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의리를 지키시는 그런 분, 예수님의 헌신, 우리에 대한 헌신. 룻이 가리키는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룻처럼 절대로 살 수 없어요. Ruth is a shadow of Jesus. Ruth points to someone who has exceedingly lived a life of chesed. 완전한 love without exit strategy를 끝까지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포인트하고 있단 말이에요. 룻을 보면서 룻이 계속 손가락질을 계속 우리에게 계속 손을 가리킵니다. 누구에게? 내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나를 쓰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룻이 그것을 확실히 알아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룻이 우리에게 계속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룻이 가리키는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룻처럼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진정한 집을 떠나서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태어나시고 머리 둘 곳도 없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것처럼 추방과 난민의 표지인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인류가 당해야 할 추방, 곧 소외된 상태를 경험하셨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는 집을 떠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의 집에 찾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We want to go home. We have this deep longing for home. 집에 가고 싶어요. 제 아내에게 오늘 전화했어요. 여보, 집에 가고 싶어. I said, honey, I want to go home. Really?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 우리 아내도 보고 싶지만 감자탕이 먹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우리 다 집에 가고 싶어요. 집이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똑같이 76년도에 이민 와서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95%가 흑인 학생들이에요. 우리 동네 다 돌아보니까 다 흑인 학생들이에요.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다 흑인 학생이에요. 한국에서 영어 배우지 않고 미국에 왔어요. 제가 처음 배우는 영어가 그 동네에서 배운 영어였었어요.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온 질문은 그거였었어요. You know Bruce Lee? 저는 Bruce Lee가 그렇게 고마웠어요. 왜냐면 제가 Yeah, I know. Yo, yo, yo, we be tight. We is real tight. 제가 그러면 Oh, you know Bruce Lee?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Bruce Lee가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흑인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소울이 있어요. I got some soul. You know what I'm saying? 우리 찬양님도 좀 소울이 있어요. 다 집에 가고 싶은데 한국 가도 집이 아니고 뉴욕 가도 집이 아니고 볼티모어 가도 집이 아니고 어디도 집이 아니에요. 분명히 집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야 할 집이. 그 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집 주인이 우리의 자리를 오고 우리가 그 집을 차지하게 됐어요. 우리가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쫓겨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궁극적 출애굽이고 추방으로부터의 궁극적 탈출입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소망. 기다릴 수 있는 소망. 그분은 만물을 화목하게 하실 것이고 다시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목적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 수 없었던 완전한 삶을 대신 살아주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substitution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substitute였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의 핵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도 주변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The essence of being a Christian is that I am in Christ. I am in Him. God Almighty who created heavens and the earth, who came in the form of man, lived a perfect life in my place, and died the excruciating death on the cross, and resurrected, and holds every power. That Christ. I am in Him.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You are in Him. Your life is in Christ. You're in Christ.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고통과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 여러분이 그 속에, 그 안에 있습니까?
1: The heart of the gospel. The heart of the gospel is that everything that is actually true of Christ legally is really true of you if you are a believer in Jesus, if you're in Him.
0: 예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도 영광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커밋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커밋먼트를 하실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커밋먼트를 가지고 계시는지, 헤셋 러브는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헤셋 러브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가리라. 절대로 놓지 않으리라. He will never ever leave you if you are in Him.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그네의 길인 것처럼 애매모호한 이 삶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막 뭘 하려고 그래. 막 하려고 그러다가 오버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표어가 오버하지 맙시다인데, 오버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게 어떤 삶일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럴 때에 겸손하면서도 당당해질 수 있고, 이 땅 나그네 삶 담대하게, 이 땅 나그네 삶 거룩하게, 이 땅 나그네 삶 신실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우리 김상훈 목사님 너무 노래 잘 지어주셨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일까? You're in Him.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너무 꽉 붙잡고 있어요. 그 안에서의 자유함, 그 안에서의 풍부함, 그 안에서의 고향을 찾은 모습. 그럴 때 우리는 우월감도 없고 열등감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증명할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떤 비밀이고 어떤 보화인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잠깐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룻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지만 룻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커밋먼트와 사랑을 받는,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갚으려고 하는 것 말고, 갚을 수 있으면 은혜가 아니죠. 갚을 수 없으니까 은혜. 그냥 받는다는 건 뭘까? 그냥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풍부함은 어떤 것일까?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도 계속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윌리엄 바클레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를 나누고 싶은데요. 함께 그 내용을 들으실 때에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당신 앞에 통회 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우 심하고 무참한 말로 남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비웃었으며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에 대해 나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고 동정을 베풀지 않았으며 친구에게 신실치 못함으로 마음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나를 용서해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해주기 원했던 것처럼 그들을 대해주지 못한 때가 종종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싫어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대해주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내일은 보다 친절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원하고 있으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느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BN 애청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 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네시빌 연합침례교회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목적으로 열심히 섬기시고 계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경상도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할머니에게 자기 4살 먹은 아들을 늘 맡기고 다니는데 늘 이 할머니 말투를 배워가는 것이 참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루는 직장에 나가 있으면서도 할머니에게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시어머니에게. 근데 아들이 받는 거예요. 4살 먹은 아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물어봤죠. 얘야, 할머니 뭐 하시노?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TV 잔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할머니 좀 바꿔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할머니 지금 깨우면 지랄할 낀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정말 이 아들은 할머니를 좀 잘못 만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잘 만난다는 게 굉장히 참 필요한데 말이죠. 우리가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면 만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준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영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만남인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이제 가끔 환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고 보통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성령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지금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 전에 여러 번 만났어요.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 처음 만난 게 아니고 그 전에 몇 번 만났어요. 육적으로 만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나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깊은 데에 이 그물을 던질 때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을 여기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고기를 풍성하게 많이 잡은 은혜를 경험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은혜를 경험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도 배워서 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2절 말씀 보면 그물을 씻는지라. 이 얘기는 뭘까요? 어부가 이제는 더 이상 고기 안 잡는다 이 얘기예요. 오늘 일과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그물을 씻을 때 고기를 많이 잡고 씻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거는 실패의 자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요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공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이 들을까요?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이 주목할까요? 안 하죠.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는데 예수님의 별로 관심을 안 둘 거예요. 별로 아쉬운 게 없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안 기울일 거예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실패의 자리, 아무것도 못 거둔 그 자리에 있었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귀에 와서 쏙쏙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거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터질수록 예수님이 뭐라고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

빌렸을 때에는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 것을 배를 빌리고 난 다음에 보상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주나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보상을 해주려고 말씀을 하는데 사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안 맞아요. 자기는 여기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일에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은 랍비긴 하지만 전직이 뭐였나요? 목수였어요. 목수가 어떻게 고기 잡는 일에 경험이 있고 또 지식이 있겠습니까? 이 몰라도 한참 모르는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 이제 살짝 느끼면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을 보는데요. 지금 이 사도 베드로의 그 생각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나요? 이거는 안 맞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생각과 부딪혀요.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저도 들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하고 다시 읽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오게 되고 베드로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건 아닌데? 이 생각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고기를 잡을 때 밤에 잡아요. 밤에 이 얕은 데로 고기들이 나올 때 그물을 던져서 잡게 돼 있어요. 해가 뜨면은 이 고기들이 전부 깊은 바다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요. 그리고 밤중에 얕은 데로 나오기 때문에 그물을 던져 잡는데 예수님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게 대낮에 낮에 그물을 갖다가 깊은 데 던지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고기를 아예 못 잡는 거예요.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요? 거기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실패의 자리에 있게 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 더 위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어떻다는 거죠.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은 네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네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는 내 생각은 여기지만 주님의 생각은 이렇다고 한다면 내 생각을 버리고 이 생각을 쫓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라면 분명히 이분의 하신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열매가 있고 이걸 통해서 내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다는 건 이 베드로가 알고 여기에 순종하는 것을 보입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낯이 익을지 모르겠어요. 이 테네시에 있다 보면 이제 좀 가까운 데는 여러분들 가볼 수 있잖아요. 켄터키에 가보면은 이 아브라함 생가가 있죠. 통나무로 지은 집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보면은 이 아브라함 링컨의 성경책이 여기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아주 이 세상 말로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말로 하면 꽝손이에요, 꽝손. 사업에 손댔다 하면 다 실패해요. 그리고 연애도 실패했어요. 연애 열심히 하는데 그만 애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사업은 내가 갈 길이 아닌가 봐. 정치계 입문해가지고 하원의원에 도전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여러 번 실패했어요. 상원의원에 도전했는데 또 여러 번 실패했어요.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 나갔는데도 또 실패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대통령, 16대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미국 분들을 붙잡아놓고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거의 다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아마 답을 들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실패의 자리에서도 그걸 인내로 잘 이겨내서 성공했기 때문에 저들이 존경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미국 국민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하는 이유는 이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자꾸 실패를 계급하고 실패 자리에 있게 되고 이러니까 그 친구들이 말이죠. 혹시라도

아브라함 링컨이 자살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대요. 그냥 그냥 갑자기 아브라함 링컨의 주머니를 뒤지기도 하고요. 또 가방을 뒤지기도 했대요. 혹시라도 칼이 있나 싶어가지고. 칼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 정도로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실패 자리에 아브라함 링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을까? 그 해답이 성경책에 있어요. 이 아브라함 링컨의 가장 애송하는 성경 구절이 이 안에 있고 거기서 가장 낡은 부분이고 가장 많이 들여다봤던 부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가장 많이 봤던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럼 그 구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 37편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늘 붙들고 의지했던 이 말씀이에요. 어려움이 부닥칠 때마다, 실패 자리에마다, 남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섰던 것을 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답으로 올 겁니다. 반드시 열매로 은혜로 보상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에도 이런 말씀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려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 한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영국의 의사이기도 했는데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놀라운 발견자입니다. 여러분 수술할 때 아프지 않고 수술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는 이분에게 공을 돌려야 돼요. 이분이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마취제를 발견했어요. 이 마취제를 발견한 심슨 박사에게 한 번의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발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 기자의 내심 기대하는 대답은 뭐였을까요? 마취제이란 대답을 기대하고 질문을 툭 던졌어요. 그랬더니 심슨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내 인생 최대의 발견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줄 믿으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들이 사슴이 목마르지 않고는 절대 시냇물 안 찾습니다. 내가 병이 중하다는 걸 깨닫지 않으면 병원이나 의사를 안 찾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만나려고 의인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만나려고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의로운 척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내가 의롭다고 자청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돼요.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죄를 알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인생에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죄를 지었나요? 나 안 지었는데 죄. 근데 여러분들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졌으면 그냥 도매값으로 그냥 우리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게 연대성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한 묶음이에요. 아담과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묶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외에는 의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로마서 3장 13절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그 영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 뒤에 모든 인류들은 다 그냥 하나님부터 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의인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율법이 있는데 율법은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기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 되었으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형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 조선시대 때 보면은 별하별 직업 가운데 한 가지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곤장을 대신 맞아주는 그런 직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관청이를 이렇게 거기에 있으면서 혹시 나한테 돈 주고 대신 맞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까 기다렸어요. 참 얼마나 못 살고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관청에서 요놈 곤장 열대 이렇게 이제 딱 판결이 나오면은 얼른 가서 나 대신 곤장 맞아줄 사람 그러면 여기 그러면 돈 주고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곤장 열대 늘씬하게 맞고 돈 받고 헤헤거리면 가는 거예요. 감옥에도 대신 들어갈 수 있었대요. 돈 주면은 대신 들어갈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놈은 사형시켜라 그래가지고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돈을 싸들고 나가서 나 대신 죽어줄 사람 그러면 여기 하고 손들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죠?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나 대신 죽어준 거예요. 이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사형 그랬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아담이 인류와 하나 묶여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자점에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로 묶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의인이세요.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최고의 성공자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바로 최고의 순종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최고의 순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 생기나요? 다른 사람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내가 빌리온이 있고 그렇다면 그까지 거 밀리온 빚 그거 갚아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들 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자기 생명으로 치러져 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공부하시잖아요. 배우셨잖아요.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자주며 영접하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그냥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삶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힘든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전에는 죄인지도 모르고 바람피고 그냥 나쁜 짓 많이 하고 다녀도 들키지만 않으면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많은 그런 인생들을 살아왔던 자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다. 용서하는 것도 죄고 섬기지 않는 것도 죄고 모든 것이 죄가 되니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내 안에 이 살아있는 영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자꾸 이 육신의 욕망과 부딪히고 사는데 이게 마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고대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어요. 그 당시에는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고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잔인한 방법인데 이 방법을 써요. 바로 이 스파르타 왕이
트로이를 함락하고 나서 썼던 방법이에요. 거기 있던 용사들을 갖다가 죽은 병사들과 묶어놓는 거예요. 이마, 눈, 코, 입, 팔, 다리 꽁꽁 묶어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면 썩어서 그 진물이 나오고 냄새나는 거 그냥 그대로 꽁꽁 묶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육신의 욕망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든가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하면서 나를 건져내라.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육신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이 육신의 욕망은 늘 우리와의 그런 매일매일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못 살아요. 바로 하루 여러분들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루 시작하면요. 바로 옛날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지금 이 사람은 누구냐? 깊은데 지금 고기들이 다 잠자고 있는데 지금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배 두 대 그냥 가라앉을 정도로 끌어올리게 만드는 이분은 누구냐? 물고기에게 명령만 해도 물고기가 그물 속으로 들어오니 이분은 누구냐?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딱 깨닫는 순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죽어요.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옛날 구약 시대에 따라 이럴 때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이걸 베드로가 깨닫는 순간 주여 나를 떠났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나를 스스로 의로운 척하지 마시고 의롭다고 칭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봐주셔야지 의로운 척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의 계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이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킨다고요? 우리가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성화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전적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지키는 동기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고 교만 떨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동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는 동기를 잘 보셔야 돼. 이것이 구원을 내가 이루고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지킨다. 내가 스스로. 이거는 율법주의자여 바리새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뭘만 할 뿐이죠?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할 뿐이에요. 이전에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면 율법을 아주 악독한 남편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7장에 보면 그냥 아침부터 저녁 잘 때까지 완전 노예처럼 부려먹는 아주 엄격한 그런 남편을 율법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 아내가 어떻게 해야 그 억압 속에서 힘든 그 삶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딱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남편이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남자라면 아주 신문이 났겠죠? 쳐다보기도 싫었겠죠? 다 남자가 똑같은 줄 알고. 근데 아주 신사 같은 남자가 나타났는데 정말 자기를 사랑해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한번 또 속아보지 하고 또 결혼했어요. 근데 진짜 이분은 나를 사랑해주네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 남편이 죽었음으로 인해서 이 아내가 해방된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조심해서 읽으셔야 돼요. 죽는 거는 율법이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살아났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신부가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일단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을 맞추게 돼 있어요. 지금은 잘 안 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연애할 때는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냥 뭐라도 하나 해주려고 그냥
예,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소원 뜻이 있다면 그냥 해주려고 했잖아요. 지금은 소원 같은 것을 알아도 그냥 예,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여러분들 좀 회개할지어다. 저부터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 왜 지키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왜 지키는 줄 아세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말씀도 지키고 저 말씀도 지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게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지켜나가는 동기가 돼야지. 그거 좀 지켰다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내가 11주를 했는데 저 인간 안 하지? 내가 일주일에 금식을 두 번 하는데 너는 안 하지?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하단 말이야.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동기는 정말 하나님이 단 하나 밖에 아들을 우리를 희생하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알면 아버지가 원하는 소원을 아는데 내가 왜 안 지키겠어요? 너무 고마워서라도 하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몸을 내주신 그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서 섬겼다면 나도 그렇게 낮아서 섬겨보고 예수님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동기가 되어서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 때문에 바로 사도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알고 주님을 모시고 그는 평생에 주님의 제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려면 주님을 따라야 한다.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 이제 이 베드로가 말이죠. 이제는 예수님의 그런 부름에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어떤 사람은 경험하고요. 그걸로 그냥 끝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참다운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이분을 만난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네가 사람을 취하라. 이 취하리라 이 말씀은 다른 마태복음 4장 19절이나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을 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어부를 한다는 것은 뭐죠? 살아있는 고기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지옥 간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다 보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한번 이 두 배 넘치는 고기를 잡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는 이 은혜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을 보았어요. 이분을 따라가게 되면 정말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정말 이 그물이 찢을 만큼 그렇게 얻는 역사를 계속 경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전에 성공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이제는 정말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둬야 될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이거는 전도와 선교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돈을 주셨고 왜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시간을 주셨고 여러분의 건강을 주셨고 왜 다른 사람이 없는 재능을 나한테 주셨을까요? 이것을 하나의 그냥 은혜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축복으로만 받아들이고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수단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바로 베드로같이 세상의 가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취하는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별같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면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사제 은총을 매일같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낮은 자리에 늘 있게 되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의 성공 그건 다 사상누각이에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그거 쫓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상급인 주님을 담는 그 일, 주님의 그런 소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부흥되고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 많지요? 그런 사람을 주님 앞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서 데리고 오세요. 주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꼭 복음 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오세요. 우리 이 지역에 우리가 이 커뮤니티도 섬기고 이 한인 사회를 섬기면서 그런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해요. 미국과 한국이 다시 선교 강국으로 일어서기를 원해요. 그것만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깨닫고 거기에 쓰임받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은 BBN 복음대화방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대화방 홈페이지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과 사를 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만이 인생의 새로운 맛과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모셔야 할 그분은 이 세상에 참 구주로 오셨으며 아버지 뜻에 복종하셨으며 또한 인류 심판의 유일한 기준이 되셨습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버지 뜻에 순종한 것 외에는 별로 크레딧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크레딧도 중요하지만 하늘 크레딧을 위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영혼의 푸른 초장. 영혼의 푸른 초장은 우리들의 영혼이 늘 푸른 초장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에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준 목사님입니다.
2: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 강의 19번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6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써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펼치고 우리 5장 26절부터 6장 10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을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성령 공동체를 세워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이 희석되면 교회는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 열심을 내다 보니 누가 더 잘하나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이야. 당신도 나같이 의로워지려면 이렇게 해야 해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는 육체의 욕망이 있어요. 육체의 욕망이 있어요.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내가 자랑되어야 하는 이 욕망이 내 안에 있어요. 이 자기 자랑이 지나치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상당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 속에 우리가 무엇을 즐깁니까? 우월감을 즐겨요. 우월감을 즐깁니다. 나보다 낫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네, 우월감을 즐깁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아가 무엇에 사로잡힙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열등감에.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 인간 냄새가 진동하게 되고 교회는 결국 분쟁과 분열 가운데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헛된 영광,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이 헛된 영광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서로 경쟁하게 되고 서로 질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우월감을 즐기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에 빠져 우울해하고 이 우월감과 이 열등감 여기에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잘생겼고 저 사람은 못생겼다. 저 사람은 잘생겼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나? 아, 여러분 못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못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얼굴이 좀 리버럴한 것뿐이지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저 사람은 롱다리인데 왜 나는 숏다리인가? 여러분 아니 다리가 길어야 멋있고 아름다운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리의 길이는요 땅에 닿기만 하면 돼요. 땅에 닿기만 하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망은 나로 하여금 이 비교의식에 빠져 우월감과 열등감을 넘나들며 살게 해요. 그러니까 늘 사람을 의식하는 그 피곤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 욕망은 우리를 자꾸만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게 우월감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인지 담대하게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기죽지 않아요. 우울해하지 않아요. 열등감을 이기는 능력이죠. 여러분 복음은 나를 겸손하게 하면서도 담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새로운 자아상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드러나도 그만이고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그만인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바로 나를 자유케 하는 복음의 파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라. 성령을 따라 따르면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만큼 따라갑니다. 죽지 않으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은 죽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노라 여러분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아홉 가지를 설명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사랑을 낳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는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가 참 많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경우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는 은사만을 생각을 해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령의 이 은사들을 많이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뭡니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로 인해서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수많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막 부어졌어요. 네. 그런데 그만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고 너는 못 가졌고 이러면서 무엇입니까? 우월감과 열등감의 이 비교식 가운데 사로잡히고 만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나 분쟁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사도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사도가 이 갈라디아 서신서를 쓰게 된 목적도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서로 섬김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가장 중요한 축복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령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세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주님의 교회를 건강한 성령 공동체로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0: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너뜨리는 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너뜨리면서 나는 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율법주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공동체를 세워가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네 가지 원리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성령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가, 가는가? 첫째, 서로 죄를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서로 죄를 바로 잡으라. 자, 1장 1절 말씀, 6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공동체를 죄로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를 위해 죄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이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죄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공동체의 부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이 바로잡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뼈가 위골되었으나 탈골되었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는 교정을 말합니다. 교정을 의미해요. 여러분, 바로 잡으려면 교회가 그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에는 7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잡기 위해서는 참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덮고 가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해요. 여러분, 바로 잡으려면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의 범죄에 대해 정죄하지 말고 형제의 범죄에 대해 심판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건 뭡니까? 절제된 힘이에요. 네, 절제된 힘. 그러니까 말부터 부드러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온유한 마음, 여러분, 온유한 마음은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나 자신을 살펴볼 때 가능한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때 가능한 거예요. 누군가 죄를 범한 이야기를 들으면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나도 똑같이 잘못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런 범죄를 범하지 않았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다르다. 여러분, 내가 뭔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게는요, 선한 것이 없어요. 나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자세를 가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대화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때 온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봄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교정을 하라 이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죄를 바로 잡으라. 그럴 때 공동체는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성령 공동체를 세우려면 둘째,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짐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짐이란 슬픔과 염려, 실패, 경제적 어려움, 실직, 육체적 정신적 질병, 또 자녀와의 이 관계 위기, 부부와의 관계 위기, 이혼, 이러한 고통들, 이러한 아픔들, 이러한 상처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씨름하는, 고통하는 이러한 짐이 있어요. 그 아픔, 그 고통, 그 괴로움들을 서로 나누어지라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진다는 건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면, 서로 나누어지게 짐을 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면 이 그리스도의 법, 이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받으시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한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죄인이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너도 감싸주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고통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그것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싸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제가 닮고 싶은 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닮고 싶은 것은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의 인생을 재기시켰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닮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다 도망갈 거지만, 등을 돌리고 다 도망을 갈 거지만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무엇입니까? 지금은 도망갈 발걸음이지만 그 발을 붙잡고 앞으로 먼 훗날 복음 들고 산을 넘을 그 제자들의 발을 바라보시면서 그 발을 씻기시면서 섬기시고 그리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죠. 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나는 안 아프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워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겁니까? 왜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까? 서로 도우라고 허락하신 거죠.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속이 중요해요. 소속이 중요해요. 여러분, 2017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여러분, 꼭 순회 소속하십시오. 꼭 순회 소속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보혜사. 옆에 계신 분이에요. 옆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 여러분,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세요.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 그 우리를 받쳐주도록 형제 자매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예요. 나를 이곳에 허락하신 것은 내 주변에 홀로 짐을 지고 가기 너무 힘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형제 자매를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그래서 세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공동체에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공동체예요.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어떻게 성령 공동체를 세워가는가? 자기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짐을 지라. 5절 말씀, 자, 5절 말씀 우리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이 5절에서 말하는 짐과 2절에서 말하는 짐은 같은 짐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가 다릅니다. 2절의 짐은 혼자서는 도저히 질 수 없는 짐을 말하고요, 여기 5절의 짐은요, 나 혼자서 질 수 있는 짐을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군인이 행군할 때 자기가 져야 하는 필요한 군 장비가 있어요. 내가 질 것은 지라는 거예요. 내가 질 것은 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맡겨진 일의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사탄이 원하는 게 뭡니까? 상대방 때문에 실족해서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내가 해야 되나? 관두고 말지. 여러분, 그것은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허무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직분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직분 누가 주신 거죠? 여러분, 권준이 준 겁니까? 사람이 준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주었으면 해도 되고 또 힘들면 싫으면 안 해도 그만이에요. 직분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 거기에 충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맡은 자에게 내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질 것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것이, 그럴 때 건강한 성령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지난 한 해도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려요. 정말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때로는 참 힘든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직분이기 까닭에,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허락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밤새 가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해나가시는 것을 보면 정말 목사보다 나아요. 목사보다 나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형제 공동체가 오늘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역은요,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긴 것이 아니에요. 사역은 나를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역을 맡긴 거예요. 왜? 그 사역이 없으면, 여러분, 사역이 없으면 신앙이 열매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역이니까 그 사역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나와서 찬양하고 오늘도 나와서 찬양하고 섬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사역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든 어떤 사역이든 꼭 한 가지 사역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동참하세요. 그래서 자기 짐을 질 때 공동체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넷째, 어떻게 성령 공동체를 세워가는가?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함께 나누라.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더 정확한 표현을 하면 물질적으로 잘 섬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것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잘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해석이에요. 맞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네.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말씀 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생활을 잘 책임져 주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라. 모든 좋은 것.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사례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돈 때문에 사역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사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입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 중에 최고의 좋은 게 뭐겠어요? 최고의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근데 그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조용하면 참 곤란하죠?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말씀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고 말아요. 왜?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바로 듣고 싶습니까?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도 중요해요. 이 사모하는 자세도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정말 그 좋은 영적 보물을 여러분 그 사모하는 자와 함께 그 가운데서 여러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가 할 일 한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의 사모함과 기도가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시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전신갑주, 우리 중보기도, 우리 동역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를 드려요. 제가 어떤 사역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 그 메일을 받고 그리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거에 힘입어서 때로는 내가 참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 담대해지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마다 말씀을 전할 때,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전신갑주 팀들에게 참 감사하다는 짧은 메일을 보냈어요. 네. 제 마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 해 동안.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고민이 없습니까? 항상 웃는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은 도대체 고민이 없습니까? 그렇게 가끔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화가 나요. 화가 나요. 왜? 여러분, 제게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아니, 제게는 왜 염려가 없고 왜 고통이 없겠어요? 네. 형제교회를 이끌고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잠 못 자는 날이 없겠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의 이 대가족을 나도 가보지 못한 길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각자의 개성도 다르고 각자의 생각도 다 다른 이 공동체를 섬기고 이끌어 가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가 있고 그리고 격려해 주고 어제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카드를 주시는 분이 계셔서 받아가지고 갔다 오늘 새벽에 카드를 열어봤는데 아주 두 장의 이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말이죠. 목사님 너무나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삶이 변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했습니다. 목사님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너무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격려가 느껴질 때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같이 격려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그 말씀의 타치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 힘들고 어려운 분들 또 그런가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주께서 그 앞길을 좀 인도해 주세요. 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주님의 목자의 심정을 주세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귀한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눔으로써 진정한 교제 이 코이노니아 이 성령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온유함으로 죄를 잡아주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자기의 짐을 지고 함께 나눔으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세워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 열정이에요. 이 시애틀에 이곳에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성령 공동체 이 성령 공동체를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겁니다. 공동체에 대한 기대와 꿈을 결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에 대한 이 기대와 꿈을 결코 버리지 말라는 거에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 공동체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포기는요 배추를 세는 단위예요. 포기는 김장할 때 쓰는 단위 단어예요. 포기할 것을 포기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심으면 언제든지 언젠가는 싹이 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심으면 빠른 수확을 기대하진 못할지라도 뭐예요? 엄청난 수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의 성품이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맛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추수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추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추수할 날은 곧 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표어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옵소서.
1: 영혼의 푸른 초장,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의 비전을 가진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시애틀 형제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수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 10절을 보면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좇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오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의 목소리를 발하시면 그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사자의 목소리처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처럼 우리의 귓전을 파고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P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P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래, 연출 윤재희. 192번째 시간.

0: 1900년도 초는 한국에서 성령 대운동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한국교회 교인들은 놀라운 자의식을 가지게 된다. 그건 바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영적 자존감을 갖는 것이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억압도 그것을 깰 수는 없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그들은 복음 앞에서 당당했고 비굴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에 대한 감사가 흘러나왔다.
1: 1번은 바로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대조선 식민정책에서 민족에 대한 말살책을 준비하고 있던 1번 통감부와 그 총독부는 교회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쓸데없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 일본은 당시 일고 있는 성령운동에 자신들이 개입이 되어 있다는 주장을 폈죠. 그들이 주장한 이론 중 하나가 바로 회개운동이 한민족이 얼마나 전응하고 저급한 민족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어설픈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일본의 침략 정책의 일환으로 나오는 사관들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당당히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립이 절실했습니다.
0: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사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는 한국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다. 그건

0: 그러니까니 외놈들 손에 나라가 넘어간 지금 교회도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비록 선교사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을 사랑해서 그들을 보내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아, 듣고 보니 그렇디요. 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맡아야 할 테니까 당신들은 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 물론이디요. 길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 대한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했지 않습니까?
0: 그럼 그 어떻게 자립을 할 수 있겠습니까?
1: 그건 바로 재정의 자립입니다.
0: 재정이요?
2: 제 아무리 저 선진들이 떠들고 난리를 친다고 해도 조선교회는 서양놈들 것이다. 그러니 서양놈들이 조선을 떠나고 나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3: 그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2: 칼자루는 우리 일본에서 쥐고 있다. 곧 있으면 합방 조인식이 끝날 것이고 그럼 실질적인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대일본 제국이 된다. 그럼 그 눈에 가시 같은 서양놈들은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3: 아, 그렇군요. 그럼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거군요.
2: 제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그땐 별수가 있겠는가? 안 그런가? 응?

0: 그러니까 아니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보내오는 선교 후원금보다 우리 교회들이 모으는 자체 헌금이 더 많아야 한다는 거입니까?
1: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무엇 때문에 외놈들에게 넘어갔습니까? 그건 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돈이 있었다면 자립할 수 있었을 테고 외놈들에게 구차하게 손을 벌릴 일도 없었을 겁니다. 교회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 잃은 실수를 범하는 것처럼 교회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2: 듣고 보니까 네, 맞습니다. 재정의 자립이 돼야 진정한 자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어 선교사들에게 손을 벌릴 수는 없디요. 아며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1: 여러분, 그러니까니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는 스스로 해야 합니다. 스스로 일어나야 한단 말입니다. 선교사들이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가도 교회 문을 닫지 않고 당당하게 교회 문을 열 수 있도록 힘을 쓰자고요. 당당하게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립운동은 본격적으로 전국 교회로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당시 보고서에 의하면 1884년부터 1909년까지 미국 북장로교 선교본부에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사례비와 기타 자산 구입비로 124만 7,640달러를 선교비로 보내왔습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인 선교비는 사례비와 자산 구입비를 빼면 95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1909년 한 해 동안 한국 장로교회의 교인들이 교회 사역을 위해 헌금한 금액이 95,180달러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보내온 선교비를 10년으로 나누어 환산한 1년치 선교비 95,000달러보다도 많은 액수란 것입니다. 가난 속에서도 한국 성도들은 선교국에서 보내오는 선교비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0: 예수쟁이라고 하지만 먹을 것이 해결이 안 되고 가난 속에서 쩔쩔맨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제풀에 제가 죽을 수밖에 없지. 놈들은 그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 것이다. 들어와. 뭔가
1: 큰일이 났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수, 유재석,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9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BBN 한국어 방송은 2001년 11월 1일 중국어 방송과 일본어 방송에 이어서 BBN 산하 세 번째 언어 방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약 50여 개국에서 저희 방송을 청취하고 있으며 1년 365일 24시간 지역을 초월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어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수한 복음과 엄선된 찬양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고 또한 신앙의 동반자로 함께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능력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무엇인가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모든 기술과 문명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연재해와 전쟁들도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알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 잠언 27장에서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루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그런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불안한 시대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14장에서 17장 말씀입니다.
4: 제 14장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심문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우미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우미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뇨.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보셨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니이다.
2: 제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어찌 유조치 아니한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폐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내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의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열로 하기도 하여 내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찌 작다 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마음에 끌리며 내 눈을 번쩍여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내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사람이 무엇이 관대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관대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나를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그 열조에게서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온 것이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위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었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횟수는 작정되었으므로 그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 말이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의 기다림이 되느니라. 그는 유리하며 식물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한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니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함이니라.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툰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무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들 곳에 거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항상 있지 못하며 그 산업이 땅에서 증식하지 못할 것이며 흑암한 데를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에 그가 떠나리라. 그는 스스로 소가 허망한 것을 믿지 말 것은 허망한 것이 그의 부응이 될 것입니다.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룰 것인즉 그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사곡한 무리는 절실이 없고 뇌물을 받는 자의 정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괴유를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4: 제16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느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나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랴. 이제 주께서 나를 곤고케 하시고 나의 무리를 패괴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전대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어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2: 제 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정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무죄자는 사곡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다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기분에 맞춰서 혹은 그 시대의 유행에 맞춰서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희 BBN 성경대학에서는 기독교 신앙 및 성경 교리를 배울 수가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가정 및 성경 각권 연구 과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위대한 성경 교사들로서 가르침의 은사와 경험이 있는 강사들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지금 저희 성경대학에 등록해서 위대한 성경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여러분들은 화를 자주 내시는 편입니까? 제 아내가 저를 평하기를 큰일에는 화를 잘 안 내는데 작은 일에 화를 낼 때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배가 고플 때 더욱더 그런다고 하는데요. 화를 내지 않는 훈련이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은 화를 먼저 내는 사람이 틀린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혹시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윌리엄 펜의 이야기를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성경 말씀도 기억하면서 화내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비비엔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에 김경찬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9장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9장을 펴고 함께 공부하기를 원하면서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에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면서 적어도 2년 반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대적도 당했고 축복도 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우상 숭배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이에 확연히 드러나는 갈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상 숭배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항하여 외치는 이 소수의 목소리가 지상명령이란 엄청난 임무 가운데 사라져 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시작한 지 300년이 지나가자 세계 문명화된 곳들에서는 사실적으로 우상숭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상숭배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는 곳마다 우상 숭배는 타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고 또 고대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커다란 그리고 엄청난 이 갈등과 대립을 오늘 우리는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23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여기에 이 도로 인하여라는 말씀은 기독교의 신앙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 즉 길이라는 표현은 기독교 신앙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24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신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적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전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자, 여기서 말씀을 읽는 것을 잠시 멈추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데메드리오는 은장색이었고 여행객들이나 사람들이 구입해가는 은감실, 즉 아데미 신전의 작은 모형으로 그 안에 아데미 여신상의 작은 모형도 들어있는 그와 같은 은감실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이 은감실은 아데미라고 부르는 여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다이아나라는 이 여신의 로마 이름인데 헬라어로는 아데미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자기 영업에 닥치는 엄청난 도전이라고 본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의 주된 돈벌이는 여행객들이 에베소를 방문하고 돌아갈 때 은감실을 기념품으로 사가는 데 있었고 또 이것은 기념품 이상으로 그들이 사가지고 돌아가서도 이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게 하는 것 또한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왔을 때 여기에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사시고 참된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즉 돌이나 쇠 같은 것으로 만든 우상으로 예배받지 아니하신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아데미 여신의 숭배는 어떤 식으로 행해졌는지를 잠시 공부하는 것이 유익할 듯 합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아데미 신상은 마을을 잠깐 벗어나는 곳에 있는 신전에 세워져 있었고 이 신상은 하늘로부터 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을 가져다가 신전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거대한 운석, 즉 여러 개의 유방을 가진 여자의 형태를 어설프게 닮은 운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은 여신 아데미의 형상으로 아데미가 하늘에서 인간이 이 신상을 숭배하도록 보냈으며 자기 도시가 여신 아데미를 숭배하는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을 도시 외곽의 습지에다 지었고 수많은 군중들이 아데미에게 숭배하기 위하여 몰려왔습니다. 숭배객들이 숭배를 하고 은감실을 산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이 은감실을 팔아서 은장색들은 부유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아데미 같은 거짓 신을 믿는 숫자는 점점 줄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아데미를 믿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어 가면서 자연히 은감실의 수요도 줄어들어 은장색들은 점점 더 작은 숫자의 은감실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장색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영업 자체가 존폐의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어떤 직종이나 어떤 직종과 또 기독교 사이의 대립이 일어난 것은 이때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십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자기와 같은 일을 하는 은장색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말하기를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고소의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이 설교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27절 우리의 이 영업만 전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이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솔직하게 말씀하자면 여기서 데메드리오가 아데미가 추종자를 잇는 것을 걱정해서 바울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가진 동기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수입이 줄어서 화가 난 것입니다. 이전보다 수입이 뚝 떨어졌고 우상이 팔리는 수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자기의 영업이 부진하고 결국 문을 닫을 그와 같은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걱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떤 직업은 사업으로 존재할 어떤 정당한 권리가 없습니다. 경건치 못한 사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결국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업종들은 장사가 더 이상 되지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말로 삶으로 살아낸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영향을 미쳐서 호색 사업이 문을 닫게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갈등이 있을 것을 말할 나위가 없죠. 이전에도 그런 갈등이

행해지던 부패하고 타락한 행위들의 단면을 보려면 구약에 나오는 다산과 풍요의 종교에 대해서 읽어보시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데메드리오가 바울에게 이 통렬한 비난을 했을 때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도시가 동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극장으로 모여들었죠. 이 극장의 규모는 2만 5천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모이기는 했지만 왜 모였는지 자기 스스로들 알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누가와 그의 일행이 이 상황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약간은 웃음거리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누가의 표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전 도시가 혼동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따르면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서 대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정신 나간 일이라고 설득을 하였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변론이 통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모인 이유조차 모르고 있었고 어떤 것에도 분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시아 관중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진짜로 왜 그곳에 모였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는 모인 사람들 앞에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의 신앙과 다르다고 증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사람들은 알렉산더를 보자 그들이 알렉산더를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여신 아데미 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을 같은 부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 한 소리로 외쳐가로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하더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것은 진정으로 그 연극장에 모여들었던 무리가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인들과 에베소에서 새로 믿기 시작한 신자들에게는 시련의 시간이었음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엔 갈등이 따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곤란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우리의 전력을 다하여서 우상숭배와 탐심과 음란과 경건치 못한 것과 악한 것에 기꺼이 대항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교훈으로 우리의 심령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BBN에는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ITL 카드가 있습니다. 현재 8개의 언어로 제작되어 청취자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해지고 있는 이 ITL 카드는 명함 크기의 작은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카드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BBN을 알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매년 수백만 장씩 뿌려지는 이 ITL 카드가 사실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지고 그들이 BBN을 발견하게 되고 BBN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여러분이 건넨 그 작은 ITL 카드가 천국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ITL 카드를 신청하시고 이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종사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책임은 구원받지 못한 사업계의 동료들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성품을 지켜내므로 그 생활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의 경건한 생활이 어떤 관계들로부터 불이익이나 핍박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말씀의 정도를 지켜나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매일 어깨를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요 구원의 편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100%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어 온 순수 비영리 기독교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희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일체 성행위를 하지 않으며 라디오 프로그램 자체 매매 행위도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감동된 청취자 한 분 한 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재정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방송 선교에 물질로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시면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선교 후원란이 있습니다. 그곳을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방송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믿는 바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생각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나 저는 마음 단속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단속 잘하지 않으면 이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나는 물론이고 내 이웃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인터넷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바이러스는 침투해서 컴퓨터 속에 꼭꼭 숨어있다가 기회만 있으면 나와서 그동안 고생해서 준비해놓은 모든 데이터들을 지워버리거나 파괴해버립니다. 그런 일을 당해보신 분들이라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죄악들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이유는 바로 마음속에 해결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죄가 마치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우리의 거룩한 삶을 파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짓지 않는 것이 최상책이긴 하지만은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자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시간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적 안목을 제공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확신 가운데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적 비전을 일깨우고 있는 정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 세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20세기 지성인의 대표라고도 알려져 있는 장 폴 사르트르는 그의 몰려오는 절망감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임종을 한 달 정도 앞두고는 이렇게 그는 얘기했어요. 나는 소망 가운데 죽게 될 거야. 나는 소망 가운데 죽게 될 거야. 그리고는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근거가 필요한데. 소망은 근거가 필요한데 장폴 사르트르의 소망은 실상은 근거가 없는 소망이었습니다. 그의 소망에 근거가 없음을 인정하며 그는 쓸쓸하게 그가 평생 외쳐왔던 평화, 피스, 피스 그의 철학의 무용함을 스스로 인정하며 죽어가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근거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며 멋지게 잔치를 베푸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사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첫 번째 표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 지적하는 바는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신랑이 되실 그 사건, 당신의 사역의 초기에 공생의 첫 번째 사건으로 당신이 궁극적인 신랑이심을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 사건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상징적으로 구약 성경의 근거를 두어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시사해 주셨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표적, 믿음, 영광의 이 공식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은 우리의 믿음을 촉발시키기 위해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므로 표적은 그 기능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곧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믿게 해주기 위해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포도주가 고갈된 인생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잠깐 복습을 제가 합니다. 이 사건은 첫 번째 구약에 약속하신 새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했음을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새로운 창조가 우리의 개개인의 삶 속에 시작되었음을 또한 알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의 풍성함의 만족감의 상징인 포도주가 고갈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 인생들을 주님 찾아오셔서 종교의 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율법으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의 포도주를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마구 부어주십니다. 그러기 위해 친히 당신이 진노의 포도주를 당신이 친히 마시며 우리에게는 생명의 기쁨의 포도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한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적으로 교훈 받기 원하는 것은 포도주가 고갈된 인생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 혼인 잔치로 초대해 주십니다. 이 교훈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잘못된 이해를 제가 좀 교정하기 원합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포도주를 우리 믿는 사람이 마음껏 마셔도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핑계 삼아 그리스도인이 술 마시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글쎄요 많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는 우리 욕심을 갖고서 하나님의 뜻을 뒤틀려고 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경우라 생각이 됩니다. 세상 파티에서의 포도주 또는 술은 방탕을 돕는 도구입니다. 적어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위기를 망가뜨리려는 거기서 이탈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도구로 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저는 신문에서 참 엄청난 그러한 내용을 읽었어요. 한국의 뭐 장로님 이 주장이 얼마다 이런 게 신문에 공공연히 실리는 것을 봤습니다. 적지 않은 정치인들 소개하는 가운데 왜 또 주장이 거기 들어가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종교는 기독교라 써 있고 주장은 소주 두 병 이렇게 써 있는 걸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을 적어도 일부 교회의 현실을 대변한다고 여겨 저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수님 포도주 만드시는 이 당시의 상황에 포도주는 음료였습니다. 실상은 물에다 3배 또는 10배 이상의 물을 부어 그 포도주를 희석시켜서 포도주를 마시고는 했습니다. 음료수의 기능이 훨씬 더 컸었습니다. 성경은 술 취함에 대해 여러 군데에서 경고합니다. 잠언 20장 1절에 말씀하기를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는 자라고 못박아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32절에 말씀하기를 포도주가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이어서 계속 술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술 취하지 않으면 되죠. 취하지 않을 때까지 마시면 괜찮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술 취하지 않을 바야 왜 비싼 술을 마십니까? 술은 애초에 취하기 위해 마시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말씀하며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면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이 서로 상충됨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게 캐테고리컬리 단정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셔서 안 된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로의 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없기에 아예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필요하거니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성령의 컨트롤을 받든지 아니면 술을 마시고 술의 컨트롤을 받든지 대조시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에 술잔을 주고받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행위이며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요소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셔서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걸 제가 확신하기에 그러나 혹 제 음성 듣는 분 가운데 뭐 조금 마셔도 아니요 조금 마실 필요가 전혀 돈만 들어갑니다. 그냥 시원한 냉수를 드세요. 주스를 드세요. 포도주스를 드시면 포도주와 똑같은 의학적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스를 매일 한 컵씩 드시면 여러분 심장에 좋아지니까 오늘부터 꼭 포도주스를 한 잔씩 이만큼씩 마시세요. 포도주는 아예 금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또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교정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부 잘못된 이해에 관하여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캐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을, 그러한 교리를 세워놨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달리 그러한 교리를 발견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 교리가 틀린 것을 이 본문 자체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그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시 명명백백하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 계시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맞바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디 마리아가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하여 지성소에 우리는 담력을 가지고 눈치 보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담대히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을 대면하며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왜 마리아를 끼어넣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 다른 누구를 중보자로 내세우는 것은 반성경적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요. 하인들의 순종이 이 표적의 열쇠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표적에 있어서 기적에 있어서 순종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본문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요한은 하인들의 순종을 하이라이트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인들은 돈 주고 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인들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 표적을 보고 영광을 보고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믿고 영광을 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지만 하인들에 대해서는 요한은 그러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그 순종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본문의 주 방향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은 요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첫 번째 행하신 그런 표적이기도 하고 이 표적 첫 번이라는 표현은 시작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시다 말씀드렸고 또한 주된 the primary sign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실상 의미상 이 표적은 주된 그런 표현 표적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가난한 한 신혼 부부를 곤궁에서 구해주신 예수님의 자비로운 모습이 이 본문에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주된 목적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굳이 혼인 예식을 당신의 첫 번째 표적의 장소로 삼으신 것은 새 시대가 도래했으며 포도주의 이미지가 필요했으며 그리고 당신이 곧 신랑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 물론 결혼의 신성함도 주님께서 인정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당신이 신랑이심을 강조하기 위해 이 분위기를 택하셔서 첫 번째 혼인 이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궁극적인 혼인잔치로 이 사건은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줍니다. 그러게 오늘 나누고 싶은 주된 교훈은 포도주가 고갈된 인생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 혼인잔치로 초대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드시던 상황 가운데 마태복음 26장 29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는 다시는 내가 이 포도주를 언제까지 안 마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마실 때까지 누구와 함께요? 우리와 함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들과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는 즉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혼인잔치를 염두에 두시고 조금 기다리라. 나중에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내 아버지 나라에 가서 새 포도주로 내 혼인잔치를 멋지게 벌리며 거기서 멋있게 맛있게 이 포도주를 함께 나누자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성육신 하셨고 공생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

0: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 들려올 주님 만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는 7년 동안의 환난의 기간이 이어지게 될 것이요. 위에서 하늘나라에서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마실 때까지는 다시는 포도주를 드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며 하나님의 프로페틱 캘린더 예언적인 그러한 달력 하나님께서 이를 전개하시는 달력 가운데 다음 사건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환난의 기간일 것이고요. 계시록 19장 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부가 되어 깨끗한 모습으로 단장을 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그 혼인잔치를 오늘 준비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1971년 페르시아 건국 2500년을 기념하면서 당시 이란의 왕 팔레비 왕이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었습니다. 약 1억 불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때 사용한 이 전등, 불빛 이것만 위해서 84만 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69개의 나라에서 약 600명의 주요 인사, dignitaries가 초대를 받아 이 잔치에 참여했어요. 혹시 거기 초대받아 가셨던 분 계세요? 우리 가운데? 못 가보셨어요? 안 불렀어요? 1억 불의 돈을 들여서, 1억 불의 돈을 들여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의 명예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께서 혼인잔치를 베푸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시면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가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성대한 멋지고 또 멋진 잔치에 그러나 우리가 초대를 받았으며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미리 그 초대장을 남겨주고 가셨어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내가 마실 계획을 갖고 있노라 그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 초대장을 지금 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기에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성도의 선한 착한 행실로 우리의 멋진 인격으로 세마포를 입으며 그 잔치자리에 신부가 되어 참여할 것을 우리는 오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그 혼인잔치를 향해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그 혼인잔치를 향해서 발걸음을 계속 더 가까이 옮겨가는 그러한 모습 입니다. 심장 전문의였던 하버드 의대의 헤나켄스 박사의 보고 내용입니다. 은퇴한 사람의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할 확률이 은퇴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80%가 증가한다. 은퇴하신 분들 번복하시기 바랍니다. 은퇴를 평생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퇴를 나이가 든 사실에 대해 벌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직업 또 우리의 생계, 우리의 사회생활, 은퇴가 가능하겠으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퇴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은퇴가 사실은 없어요. 목숨을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이가 든 사실에 대해 벌을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열심히 평생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아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은퇴가 없고 단지 뭐가 있어요?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Are we getting old or are we getting closer? 나이가 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죽음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가? 점점 주저앉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깊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또한 우리의 답이 명쾌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인생의 어느 과정에 놓여있든지 우리는 관계없이 지금 예수님 직접 만날 혼인잔치 초대장을 들고 그 잔치자를 향해서 오늘을 걸어가고 있는 사실을 꼭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초에 고갈된 인생, 내놓을 것이 없는 인생, 잔뜩 갖다 부어놓어도 계속 빠지고 다 새어나가고 손에 남는 것이 없을 만한 그런 인생이었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갈된 그 인생에 생명의 기쁨의 만족의 포도주를 콸콸콸콸 쏟아 부어 주셨거니와 그것도 모자라서 새 포도주로 너희와 함께 내가 마실 날을 기다린다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갈 때까지는 그 새 포도주 안 드시고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마시시고 기다리신다. 우리 갈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그 새 포도주에 가득 잔을 채우고 우리와 함께 혼인잔치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수님 초림에 관한 예언이 구약에 가득 차 있고 그것이 다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는 바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또 많이 예언을 합니다. 260개의 신약에 260개의 장이 있는데 약 318개 정도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30절마다 하나꼴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 약속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 재림에 관한 약속, 암시 또는 예언은 1845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1800번 이상 예수님의 메시아의 재림에 대해, 초림이 아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림 사건 한 번 얘기할 때마다 재림 사건에 대해서는 여덟 번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덟 번 더 힘을 주어 강조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그 약속의 공고함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초림의 은혜의 결과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덟 번 더 힘을 주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초림이 분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은 더더욱 분명한 다음에 벌어질 사건이며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어느 땐가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졸지에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려 공중에서 주님 만나게 되어 있으며 그 이후로 이 혼인잔치가 전개될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잔을 높이 들며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의 은혜를 영광을 찬양하며 그 부와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노래하며 우리가 그 앞에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기쁨을 나눌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고 더 가까이 이유는 우리 속에 주님 주신 초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메인주의 한 호수 앞에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플렉스테프라는 그런 마을인데 거기는 지형적 요건 때문에 홍수가 자주 범람하는 이제 몇 달 있지 않으면 곧 또 장마가 찾아오고 그 마을이 홍수에 잠길 만한 그러한 상태였지만 마을에서는 그 홍수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 주민들은 집을 수리할 일이 있어도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페인트칠 해봐야 장마가 몰려오고 홍수가 나서 다 휩쓸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망가진 창문도 고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맙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마을은 점점 더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마을이 점점 바뀌고 말았다고 합니다. 일에 대해 한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오늘의 능력도 없다 그랬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오늘 능력도 없다. 그렇죠. 장폴 사르트르는 소망을 갈구했지만 스스로 소망에 근거가 없음을 인정하며 불행하게 정말 비참하게 그의 마지막 인생 마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휩쓸려갈 인생이 아니요 장맛비의 홍수에 휩쓸려갈 인생이 아니요 오히려 화려함과 풍요로움과 말로 다할 수 없는 만족이 기다리고 있는 잔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페인트칠을 해야 되는 이유는 망가진 창문을 고쳐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생 휩쓸려갈 것이 아니오 더 멋지게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 정결하고 세마포 옷을 입은 선행생실로 가득 찬 그 모습으로 잔치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팔소리 울려 퍼지며 주님께서 천지를 진동시키며 우리를 찾아오실 날이 우리 앞에 놓여있기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며 소망의 근거이기도 하기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가까이 더 위로 더 그 멋진 포도주의 혼인 잔치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게 될 거예요. 우리 어린 양 그리스도께 향 그리스도 향하여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며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될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주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리서브 해놓으신 예약해놓으신 그 잔치 자리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 자리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해서뿐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되는 이유,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 우리에게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사도 바울뿐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고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의의 면류관 아름다운 포도주 잔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어 순결하게 정결하게 의롭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만날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힘있게 전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바요 우리의 갈망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정현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2: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지에서 성공 비법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속내를 털어놓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3-2-1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3분간 경청하고 또 2분간 맞장구 쳐주고 1분간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주된 일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흥분한 사람도 한 시간만 말을 하면 화가 진정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하는 데에 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3-2-1 법칙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화나 기도 제목들, 나누고 싶은 말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버려진 개를 많이 키우는 어느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 할머니가 키우는 수백 마리의 개들 중에서 너무 사나운 개에게는 착하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너무 나약한 개에게는 용맹아라는 이름을 지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몇 달이 지나서 그 개들이 그 이름대로 착해지고 용맹해졌다고 하는데요. 동물인 개에게 사람이 이름으로 부른 말이 개들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에서 사람의 말은 견인력, 즉 끄는 힘이 있고 파괴력과 응집력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사용할 때에 신중하고 긍정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들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권면하고 세우는 귀한 언어들이 나오기를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인터넷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회사 업무도, 선물 주문도, 또 친구와의 만남도 이제는 인터넷에서 하죠. 이처럼 인터넷이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계를 하나로 인터넷이 연결할 수는 있겠으나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인터넷이 우리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만족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은 인생의 참 만족과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 지금도 인터넷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이제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로 지금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박용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빨리 성경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0: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로 광야를 건너 수많은 가축들과 함께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1: 아유, 큰일 났습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족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2: 아니, 아직 멀었다던데 벌써 왔어?
1: 예, 지름길로 온 모양입니다.
3: 그들은 광야의 강도 떼들이라면서요.
1: 그렇습니다. 오는 도중에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죽이고 오고 있지요.
0: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을 때, 그 가는 길목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모압이라는 나라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3: 왕이시여, 그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2: 그러면 이거 큰 전쟁을 해야 하는데.
3: 그들은 무슨 이상한 신이 도와주고 있다고 하던데.
1: 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들을 이끌고 있다 합니다.
2: 그 신이 도와주니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하고 있단 말이지?
1: 그렇지요.
2: 그럼 우리가 맞서서 싸워도 이길 수가 없지 않은가?
1: 그렇게 생각합니다.
3: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신이 있지 않습니까?
2: 아, 그래! 좋은 생각이야.
3: 우리도 알고 있는 유명한 마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불러다가 기도를 한번 올려달라고 부탁해보지요.
2: 아,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발람 말인가?
3: 예, 지금 세상에 가장 유명한 마술사 아닙니까? 그 사람이 기도를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하던데요.
1: 아, 어떤 기도를 해달라고 한단 말인가요?
3: 이스라엘족이 벼락을 맞아 모두 전멸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노예가 되게 해달라고 해야죠.
2: 아,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요. 그렇지.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게 뭐 별거 있겠어? 더 훌륭한 신이 나서면 그까지 신은 그냥 납작해지고 말까요?
1: 알겠습니다. 그럼 곧 그 마술사를 불러오겠습니다.
2: 당장 불러.
3: 자, 그냥 가지 말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세요.
1: 예, 예.
2: 그 공손히 부탁을 하라고. 겁먹지 말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찾아와 달라고 해.
0: 마술사 혹은 예언자라고 불리우는 발람은 당시 그 근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왕이나 큰 부자들만 만나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 이봐라.
5: 예, 나으리.
4: 오늘 나를 만나러 중요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그리 알고 손님을 맞이하도록 하여라.
0: 과연 그는 뛰어난 예언자였습니다.
5: 나으리! 나으리 손님이 오셨습니다.
4: 누구라고 하더냐?
5: 예, 모압왕의 신하들입니다.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4: 가지고 온 선물이 무엇인고?
5: 예, 황금과 꿀과 향수들입니다.
4: 좋아, 좋아. 안으로 모셔라.
0: 모압왕의 부하들은 예언자 발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1: 예언자시여,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4: 무엇을 어떻게 도와달라는 말씀인가요?
1: 이스라엘족에 대하여 소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4: 이스라엘족이라. 그 혹시 저 이집트에서 도망나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그 족속들 말인가요?
1: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옆에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4: 아, 그래요? 왜 거긴 머물고 있죠?
1: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4: 하하, 그 야단이로구만.
6: 그놈들은 굶주린 소가 풀밭의 풀을 다 뜯어먹어버리는 것처럼 여기저기 나라를 닥치는 대로 침략하고 있습니다.
4: 안 되죠. 안 되는 말고요.
6: 그러니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께서 기도를 올리시고 제사를 한번 올려주십시오.
4: 그 이스라엘 놈들을 꼼짝 못하게 해달라고 말입니까?
6: 그렇습니다. 그놈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 동안 우리 군사들이 공격을 할 겁니다. 예언자께서는 그런 능력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저 그놈들이 꼼짝을 못하고 그 벌판에서 쓰러져 있도록 특별한 기도를 올려주십시오.
4: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죠?
6: 그렇습니다. 그 신을 그냥 꼼짝 못하게 해버려도 크게 도움이 되겠는데요.
4: 아,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한판 싸워본다.
0: 한참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던 발람.
4: 좋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가시오. 네, 오늘 밤 그 신을 한번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겠소.
0: 당시 최고의 예언자로 알려져 있으니 발람의 능력은 대단했죠.
4: 여호와 신이시여, 여호와 신이시여, 할 말이 있으니 잠시 나타나시오. 잠시 나와 얘기를 해봅시다.
0: 깊은 밤에 발람이 주문을 외웁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7: 발람, 네가 나를 찾았느냐?
8: 벌써 나타났구나.
4: 아,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뵙고자 하였습니다.
7: 무슨 일인고?
0: 발람은 겁이 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4: 다름이 아니라 지금 모압에서 왕의 부하들이 와서 나더러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합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7: 너는 가면 안 된다.
4: 가지 말라고요?
7: 그렇다.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사랑하는 민족이다. 그러니 아무도 그들을 해칠 수가 없다. 너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0: 하나님은 사라져버립니다.
8: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난 신은 처음이야. 이런 명령을 거역해서는 안 돼.
0: 왕의 부하들은 하는 수 없이 그대로 빈손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9: 아니, 그자가 오지 않겠다고?
1: 예, 겁을 먹은 듯합니다.
3: 선물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9: 글쎄, 내 생각에도 그런 것 같구먼. 그럼 금덩어리를 좀 더 가지고 다시 가보는 것이 좋겠는데.
3: 사람도 좀 더 많이 가도록 하세요. 잔뜩 가서 그 집 마당에 버티고 서서 졸라보세요.
9: 이렇게 말을 해봐. 황금으로 집을 지어줄 수도 있다고 말이야.
0: 결국 왕의 부하들은 더 많은 선물을 가지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잔뜩 몰려갔어요.
5: 이걸 어떻게 하지요, 나으리?
4: 아니, 그들이 새까맣게 몰려왔다고?
5: 그렇습니다. 마당에 빽빽히 들어차 있습니다. 저 선물도 그전보다도 10갑절은 더 가져온 것 같습니다.
4: 이것들이 한번 안 간다고 했으면 그런 줄 알아야지. 에이그, 나는 모르겠다. 그냥 잠이나 잘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래.
0: 발람은 그대로 잠이 들어버리는데 다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7: 발람,
1: 또 나타나셨군요.
7: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모압왕을 만나러 가거라.
1: 예? 아니 가면 안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7: 아니다. 가거라. 내 그 다음에 너에게 다시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0: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 왕께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나 그냥 가려다 보니 슬그머니 흑심이 생겼어요.
4: 그 당신들 선물을 많이 가지고 왔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4: 그럼 그거 뭐 이왕 가져온 거 놔두고 가시오.
1: 아,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4: 얘들아.
5: 예, 나으리.
4: 내가 왕을 만나고 올 테니 이거 선물 꾸러미 내가 올 때까지 잘 치워놓아라.
0: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선물에 욕심을 낸 것이지요. 아무런 보답 없이 그대로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은 다음에야 따랐던 발람. 그는 의기양양한 걸음으로 집을 떠났어요.
4: 자, 갑시다.

0: 않았어요. 나귀의 눈에만 보일 뿐입니다.
1: 아, 이거 왜 그러죠? 이거 왜 갑자기 나귀가 이렇게 날뛰지요?
2: 아, 이게 못 먹을 것을 먹었나? 아니, 이것도 죽고 싶다. 이게 무엄한 것들 갑자기나.
0: 하마터면 밭으로 굴러떨어질 뻔한 발람은 나귀에게 채찍을 퍼부어 간신히 다시 길 위로 올라와 포도밭 사이의 작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양쪽은 모두 돌담이었어요.
3: 이놈, 어디를 네 마음대로 간단 말이냐?
0: 천사는 다시 그 사이길 앞에 칼을 겨누면서 버티고 섰습니다. 나귀는 울부짖었어요. 좁은 길에서 더 나아갈 곳이 없는 것이지요. 나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꼬로 앉아버리고 말았어요.
2: 아니, 이놈 보기 버르장 머리 없는 나 같은 놈은 깨라,
0: 다시 무자비하게 나귀를 갈기는 발람. 나귀는 울다 못해 구슬프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4: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때리는 겁니까?
2: 아니, 이게 미쳤나? 이게 나귀가 말을 하고 이게 되더라, 이게!
4: 나는 지금까지 나리를 위해서 어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때리시다뇨?
0: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발람에게 갑자기 천사의 모습이 보였어요.
5: 누구신가요? 혹시 하나님 아니십니까?
3: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니라.
5: 아이고.
3: 내 너를 죽이려 하였으면 벌써 죽였느니라. 너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곳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은 것이다.
0: 발람은 얼른 그 자리에 꼬로 앉았어요.
5: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발 저 죽이지는 말아주십시오.
3: 아니다. 그대로 가거라.
5: 예?
3: 가되 하나님이 너에게 할 바를 다시 일러주실 것이다.
5: 발람이 오고 있습니다.
6: 오, 이제 살았다. 만세다. 만세.
7: 선물을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자기가 안 오고 백입니까?
0: 왕궁은 당연 활기가 넘치는데.
6: 자,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어서 예언자를 산으로 모시고 가자. 언제 이스라엘 놈들이 공격해올지 모르는데 그대로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다.
0: 산 위에는 이미 기도를 올릴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일곱 개의 제단이 쌓여져 있었고 한 군데마다 모두 양을 잡아 제사를 모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6: 보시오, 예언자시오. 저 광야에 새까맣게 모여있는 것들이 모두 이스라엘 족들입니다.
8: 아, 그렇군요.
0: 바로 눈 아래 벌판에 무수히 늘어져 있는 이스라엘족의 천막들,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
6: 여기서 저들을 내려다보면서 기도를 올려주시오. 그대의 신이 나타나서 저 강도 같은 무리들이 모두 쓰러지거나 꼼짝 못하게 만들어 달라고요. 저들이 우리를 무서워해서 이곳에서 도망을 가버리게 해주시오.
8: 알겠습니다. 기도를 올려보겠습니다.
0: 발람은 제단 위에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동안 눈을 감은 채 기도를 올리다니 외치기 시작했어요.

0: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1: 보고 있는 왕과 신하들의 얼굴에는 만족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2: 이제 기도가 끝나기만 하면 저놈들은 쓰러지기 시작할 것이다.
1: 그러나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천만 뜻밖이었어요.
0: 저 이스라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 아니 저 사람이 아니 저 신의 무슨 소리야.
1: 발람의 외침은 거침없이 이어집니다.
0: 왕이 이스라엘 종을 저주하여 달라고 하라.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으리요. 이스라엘 종은 축복을 받아 사막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며 복되게 살지어다.
1: 왕은 크게 노했어요.
2: 저놈이 미쳤구나.

0: 당장 중지하라! 이리 끌고 오라!
1: 그러나 발람은 알지 못합니다.
0: 저는 그냥 있어도 그냥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만 누가 시켜 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다니.
1: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2: 왕이시여,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필시 그 하나님이란 신이 내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0: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3: 그렇다면 왕이시여, 우리는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0: 아니야, 여기는 장소가 안 좋아서 그런지도 몰라. 어디 다른 장소로 옮겨서 지도를 올리게 해보자.
1: 그러나 마찬가지였어요. 일곱 번이나 장소를 옮겨도 발람의 기도는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0: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족속들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나는 낮자라 이스라엘과 함께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정을 함께 미워할 것이다.
1: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2: 안 되겠습니다, 왕이시여.
0: 그렇소. 이건 저 예언자가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야. 다른 신이 들어와 대신 말하고 있는 것이야.
3: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0: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것을 단념해야지.
2: 항복을 해버린단 말인가요?
0: 별 수 없지 않소.
1: 결국 모압은 이스라엘에 항복을 하고 맙니다. 이 예언자 발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무도 거스릴 수가 없으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굳건히 지켜주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 이런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답니다. 오늘 들었던 성경 이야기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아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생각 없이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주된 활동 장소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자녀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 무분별하게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순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터넷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저희 비벤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잘못된 인터넷 문화에 중독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비벤을 소개하시고 비벤의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비벤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번성하거나 영적으로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생이 활기를 얻고 놀라운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인간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 때야 비로소 삶이 창대해지고 영적인 은총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복과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오늘 성경대학의 성경 하나님에서 만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를 보면서 참으로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박국서 1장 13절에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기다려라. 다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잘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 자신이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더디더라도 기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지탱시켜 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BBN 방송은 단 한 번도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하거나 또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방송을 대가로 돈을 요구한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운영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 BBN 방송은 이런 걸음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행진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이라고 하는 글을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 사이에 보면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들이 날마다 새롭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입이 크게 줄어든 어떤 분이 있었는데 3년 동안 생필품 외에는 본인을 위해서 거의 아무것도 산 것이 없답니다. 그리고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를 청소하다가 자기 물건들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빛이 바래 있고 그때부터 신선하고 신나는 느낌을 주는 좀 새로운 것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널려있는 것들이 다 식상하고 진부해 보였고 기대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이분은 성경에서 생각지도 않게 격려를 얻었대요.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함락된 후에 예레미야가 쓴 그 애가에서 선지자와 백성들이 입은 슬픔의 상처들은 그 상처들이 기록된 책이긴 하지만은 슬픔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소망이 확실하게 바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시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더라. 이분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날마다 끊임없이 새롭게 임한다는 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상황이 우리에게 더 이상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지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확실하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긍휼 안에 우리의 소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 나의 새로움이다. 이제 난 소망의 눈으로 앞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분이 말했어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주신다는 약속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희망을 주고 있나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 하나님의 확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임마누엘 채플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임마누엘 채플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육군 2230-1 부대 소속 군인 교회인 임마누엘 교회의 예배 중 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보호하는 군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임마누엘 채플 시간을 통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모두가 짧은 묵상과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박형우 목사님이십니다.
1: 스가랴 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도로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그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항상 그 몸에 방울을 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지성소 안에서 방울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죽은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옷에 달아놓았던 밧줄을 이용해 그 시신을 끌어내었습니다. 일반인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죽이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내 죄를 제하여 버렸다라는 말씀. 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입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의 죄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주님께 오자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와서 죄를 고하는 자는 용서를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자신의 죄를 고하는 자는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무슨 일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고하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반란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란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왕은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들에게 살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궁전 곳곳에 촛불을 켜놓은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중 이 촛불이 켜져 있을 동안 내게 와서 잘못을 고하는 자는 용서를 받으리라. 왕이 원하는 것은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을 동안 왕에게 와서 죄를 고하면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란의 주모자나 적극적인 가담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나의 죄 중에 사함받지 못할 죄가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러나 무슨 짓을 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와서 고하면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와서 고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용서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것뿐이지 우리가 이 사실을 의심한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와서 고하는 자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가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와서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촛불이 켜져 있을 때까지입니다. 촛불이 꺼진다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잠시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분께 와서 고함으로 용서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으며 그분께 죄를 고함으로 용서를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과 용서의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촛불이 꺼지기 전 그분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주님은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하면서 항상 그분께 와서 죄를 구하며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등불이 언제나 꺼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책감이 물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늘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무조건적인 구원을 여러분이 확신하시면서 오늘도 항상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0: 지금까지는 박형우 목사님의 임마누엘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홍천 육군 230-1부대 또는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서 떵떵거리며 살아도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며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을 때에 그 많은 돈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만약 내가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놓쳐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 죽음 이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면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 웹페이지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셔서 어떻게 구원 얻을

ITL 카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바로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심는 일은 우리가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복음을 심는 일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세계 최고의 투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썩어질 이 땅의 것을 심어서 영원한 천국의 것을 거두는 일입니다. 오늘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과 동력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지금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의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도 사업이 더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탈세에 편법까지 동원해서 사업을 일으키는데 정직하게 하려고 하니 힘들다고 낙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시편 37편 25절 말씀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히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며 꾸어주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간혹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에 자꾸 눈이 돌아갑니까? 과감하게 그 눈을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1: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인내한다는 것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내를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 아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견디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신앙마저도 그 뿌리가 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가 바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곁에 충분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뿌리 내리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데는 여러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돌아갔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죽어 어디로 돌아갔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왔던 곳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또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 후에 천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당신은 어디로 돌아갈 계획이십니까? 천국으로 돌아갈 확신이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셔서 당신의 죽음 이후에 돌아갈 곳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확실히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R.A. 토레이의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의지와 힘으로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인간의 업적과 행위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기도는 혼잡한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이 복잡한 시대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표현, 기도로 무장한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